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30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그런데 부장님, 이 버스가 맞는 거 맞죠? 맞겠죠?
3: 아마도 맞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2: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길에서 겨우겨우 영어해가지고 이 버스 탔는데 이제 부장님도 좀 나서보세요.
3: 그게 말이야, 박 대리. 박 대리도 알다시피 내가 슈퍼 아이, 그 대문자 아이잖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땀이 난다니까. 봐봐, 내 이마에 땀 보여?
2: 아니, 영어 잘하신다고 해놓고 아이고 뭐고 가네. 지금 뭐 영어 못하시잖아요. 영어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출장 내내 입국 다무시는 거 아니죠?
3: 참나, 이 민부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있어 봐,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Excuse me, bus stop, where?
4: Hi, how are you? This bus is heading to New York Tower.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2: 부장님, 뭐 겟오프 이라는데 지금 우리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점이 어딘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3: 참나, 박 대리, 이게 지금 막 우당탕 급하게 한다고 영어 되는 게 아니야. 자, 나 봐봐.
4: stop, end, the end. End? The end? Oh, are you asking about the last run of this bus? Well, the final service ends at 11 p.m. tonight. Have a pleasant trip.
3: Tonight, night market. 그 야시장이 종점이라네. 잘 됐네. 이차 타고 야시장 구경이나 가보자.
2: 좀 이상한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았으면 좋겠다.
5: 오늘 배워볼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Where's the last stop? Where's the last stop?
5: Where's the last stop?
1: 버스나 택시 정류장, 잠시 서는 곳이기 때문에 stop이라고 하는데요. 종점, 즉 마지막으로 서는 곳은 last stop입니다. 그럼 막차는 언제인가요?를 물어볼 때는 When is the last bus? 혹은 지하철은 When is the last subw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4: Where's the last stop?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44 and you're tuned into Busan Worldwide. And it is time for News Insight.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titled News Insight. And for that,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행시. 해.
1: 해가 뜨겁습니다.
0: 양.
1: 양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취 여러분.
0: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다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의 백그라운드를 좀 다 바꿔봤는데요. 오늘의 토픽과 정말 비슷합니다. So it said that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has greatly increased recently. And among them, the love for Busan from Taiwanese people is reported to be especially hot.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detailed look at this news. 최근 부산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0: 크게 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대만인들의 부산 사랑은 특히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10일 부산 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147만 5,809명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이 29만 82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적별 카드 소비에서도 대만이 2,983억 원으로 전체의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부산이 서울을 거쳐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니라 자꾸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부산의 카페와 야경, 음식 등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부산 관광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on the 10th,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who visited Busan through April this year totaled 1,475,889 people. And breaking it down by country, Taiwan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with 290,820 tourists. And in terms of credit card spending by nationality last year, Taiwan also took the highest proportion. And it is said that among Taiwanese people, Busan is establishing itself as a travel destination they want to repeatedly visit, and rather than just a city briefly stopping by via Seoul. And driven by young individual tourists, content featuring Busan's cafes, night views, and food are being shared through social media. And the term Busan fever has even emerged among Taiwanese people who have visited Busan. So what does it mean? 부산에 방문했던 대만인들 사이에선 부산병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1: 네, 부산병은 말 그대로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부산의 바다와 분위기를 계속 그리워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여행 후유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0: 네.
1: 특히 SNS와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인들이 부산병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데요. 대만 관광객들 SNS를 살펴보면 한 달도 안 돼 부산에 두 번 갔다. 나는 정말 부산병에 걸렸다거나 모두가 부산병에 걸린 채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부산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대만인들의 부산 사랑이 정말 잘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So actually, Busan fever is literally a new term meaning a travel after effect in which after returning from Busan, one cannot escape from its charm and continuously just miss Busan's sea and atmosphere during daily life, wishing to visit again. Taiwanese people especially enjoy using the expression Busan fever on social media and travel communities, as you can see in our background. And looking at the social media of Taiwanese tourists, one can easily come across comments like, I went to Busan twice in less than a month, and I'm really down with Busan fever. So it's an expression that really shows their love for Busan. So what are the reasons why Busan is so popular among Taiwanese people? 그렇다면 대만인들에게 부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먼저 지리적 특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다를 낀 항구 도시라는 점은 대만의 제2도시인 가오슝과 유사해서 대만인들에게 여행지로서 낯섦과 친근함을 동시에 선사한다고 합니다. 편리한 교통 덕분에 자갈치와 남포동, 서면과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를 짧은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덕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데요.
0: 네.
1: 여기에 개성 넘치는 먹거리와 높은 빌딩 숲과 미로 같은 골목길이 공존한 도시 풍경, 시민들의 따뜻한 인정도 대만인들이 부산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요소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an be pointed out. The fact that it is a port city by the sea is similar to Taiwan's second city, Kaohsiung, and giving Taiwanese people kind of like a sense of unfamiliarity and friendliness as a travel destination. And thanks to convenient transportation, being able to tour major tourist sites such as 자갈치, 남포동, and 해운대 in a short schedule is also a big advantage. Now, due to relatively cheaper prices than Japan, it is highly popular among travelers seeking cost effectiveness and distinct food items. The city landscape where forests of tall buildings, right, and maze-like alleyways coexist, and the warm hospitality of citizens are also elements that make Taiwanese people feel charmed by Busan. Now, I understand that among Busan foods, 돼지국밥, which is pork soup with rice, is especially popular. 네, 부산 음식 가운데에서도 돼지국밥의 인기가 특히 높다고요?
1: 네, 부산 관광공사가 지난달 15일에서 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부산 미식 인기 투표에 따르면 대만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산 음식으로 돼지국밥이

0: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대만의 항공사 타이거 에어와 함께 선보인 돼지국밥 콘셉트의 기내식도 약 4개월 동안 2,166개가 판매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1: 네. So according to the Busan Gourmet Popularity Vote conducted by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in Taipei, Taiwan from the 15th to 17th of last month, 돼지국밥 was selected as the most preferred Busan food in Taiwan. And the 돼지국밥 concept in-flight meal introduced last year by the Busan City and Busan Tourism Organization in partnership with the Taiwanese airline Tiger Air is said to have sold a total of 2,166 units over about 4 months. We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umber of Taiwanese visiting Busan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So let's talk a bit about that. 네, 대만, 부산에서 부산에 찾는 이 대만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0: 네, 대만에서 부산 직항편이 많고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대만인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대만 관광객의 부산 방문 경로는 공항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전체 방문객 가운데 공항을 통한 방문 비중은 매달 76에서 7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대만 핵심 도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하늘길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만 프리미어 항공사 스타럭스 항공은 지난달 부산과 타이베이, 타이중을 각각 연결하는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1: 그렇군요. 부산 관광 시장에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So the good accessibility due to the abundance of direct flights from Taiwan to Busan and an arrival time of just around 2 hours is an element expected to draw more Taiwanese people to Busan in the future. And in fact, the path of Taiwanese tourists visiting Busan showed an overwhelmingly high proportion of airport usage. And among the total visitors, the proportion of visits through the airport maintained a level of 76 to 77% every month. Also, the air routes connecting key Taiwanese cities and Busan are scheduled to expand further. And the Taiwanese premium carrier Starlux Airlines newly launched routes connecting Busan with Taipei and Taichung last month as well. Now, how is the Busan tourism industry viewing the increase in Taiwanese tourists? 그럼 부산 관광업계에선 대만 관광객들의 증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0: 네, 관광업계는 대만 관광객 상당수가 부산을 서울 경유 관광지가 아닌 독립적인 여행 목적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식과 야경, 해양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부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만 시장의 중요성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집중 환대 주간 프로모션을 운행하는 등 대만 관광객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tourism industry i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aiwanese tourists have begun to perceive Busan as an independent travel destination rather than as transit tourist site via Seoul. And as a preference for Busan increases centering on food and night views and marine tourism content, outlooks emerging that the importance of the Taiwanese market will grow even bigg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connecting and talking to our reporter here in the studio from Busan일보, Mr. Kim Dong-woo.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Hope you enjoyed it, but we will be back next week on Monday at 11:05 a.m. Final song is requested by Wonbin Nim, 떠나지 마요 by Yang Yoseop.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ore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J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업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업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그런데 부장님, 이 버스가 맞는 거 맞죠? 맞겠죠?
3: 아마도 맞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2: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길에서 겨우겨우 영어해가지고 이 버스 탔는데 이제 부장님도 좀 나서보세요.
3: 그게 말이야, 박 대리. 박 대리도 알다시피 내가 슈퍼 아이, 그 대본자 아이잖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땀이 난다니까. 봐봐, 내 이마에 땀 보여?
2: 아니, 영어 잘하신다고 해놓고 아이고 뭐고 가네. 지금 뭐 영어 못하시잖아요. 영어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출장 내내 입국 다무시는 거 아니죠?
3: 참나, 이 민부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있어 봐,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Excuse me, bus stop, where?
4: Hi, how are you? This bus is heading to New York Tower.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2: 부장님, 뭐 겟오프이라는데 지금 우리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점이 어딘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3: 참나, 박 대리, 이게 지금 막 우당탕 급하게 한다고 영어 되는 게 아니야. 자, 나 봐봐.
4: stop, end, the end. End? The end? Oh, are you asking about the last run of this bus? Well, the final service ends at 11 p.m. tonight. Have a pleasant trip.
3: Tonight, night market. 그 야시장이 종점이라네. 잘 됐네. 이차 타고 야시장 구경이나 가보자.
2: 좀 이상한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았으면 좋겠다.
5: 오늘 배워볼 표현, 종점이 어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끔은 흐르는 시간을 잠시 붙잡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산 문현동 동천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무지개 다리. 그 다리 곁에서 수십 년째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추억과 세월을 보관해온 특별한 공간이 있죠. 바로 문현동의 명물 골동품점인데요. 오늘은 세월의 흔적을 파시는 분이죠. 골동품점을 운영하고 계신 강태성 대표님과 함께 인생과 골동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는 강태성입니다.
0: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가게에 들어서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주로 어떤 종류의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LP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기념물을 하고, 뭐 월드컵 기념물, 그리고 저 근대사하고 관련된 거, 60년, 70년대에 그때 생활상의 자료들,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이 수많은 수집품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혹은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들었다 하는 보물 같은 물건들이 좀 있나요?
1: 뭐 조금 귀하다 하면은 저 뭐 88 올림픽에서는 뭐 호돌이가 좀 귀한 편이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저 바깥에 나가시면은 울트라맨 저 80년대 건데, 저는 일본에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0: 일본하고 그 울트라맨 동시 상영으로 최고 처음 1차 버전입니다. 저에게 저게 아마 조금 큰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입구에서 봤던 울트라맨 말씀이신 거죠?
0: 예, 예.
1: 요거 제가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 예. 뉴스에도 나오고 한 매스컴 몇 번 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레트로, 빈티지 감성을 찾아서 일부러 문현동까지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고 어떤 물건들을 좀 사가나요?
0: 주로 저 카페나 식당을 처음 저 하시는 분들이 그저 가게를 꾸밀 때 뭐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취미로 뭐 LP하고 이런 것들도 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뭐 요즘 많이 최근 들어가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1: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레트로 빈티지에 빠져있다 그죠?
0: 네.
1: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골동품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요?
0: 근데 이거는 이 물건들은 제가 잠시 과거에 있던 물건들을 이제 제가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내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가격 상관없이 또 줄 때도 있고 그래.
2: 네, 소장하는 것이 아닌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0: 아무래도 올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아, 올드.
0: 예. 네, 뭐 영어로는 제가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옛날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3: 아, 그러면은 엔티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엔틱이라는 이건 엔틱으로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엔틱.
3: 내가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내고 계시니까
0: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엔티크 키퍼라고 하면 되겠네요.
0: 예, 예.
3: 그렇죠?
0: 그래 하면 돼.
3: 아, 네. 엔티크 키퍼. 좋습니다.
0: 좀 더 발전한다면은 이제 막 굿잡입니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누가 하더라도 이건 참 좋은 직업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지만 오래된 물건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추억이 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끔은 문현동 무지개 다리를 건너실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작은 타임머신에 탑승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현동 무지개 다리역 골동품점 강태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Right, so that was an interview with Mr. Kang Tae-sung, who operates an antique shop near the Rainbow Bridge over in Munhyeondong of Busan. So he's deeply devoted to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traces of the past. His shop, which mainly deals in LP records and lifestyle artifacts from the 1960s and 70s, has recently attracted a steady stream of young people and small business owners seeking retro charm. In particular, he expressed special affection for his most treasured collectible, which he says is a first edition Ultraman, right? Statue from the 1980s that was produced for simultaneous screenings here in Korea and Japan. And this Ultraman statue apparently has been featured in the news and it's been on the media quite several times prior. Now, he also explained that antiques are not just, you know, personal possessions, but rather pieces of the past that he temporarily safeguards before passing them on to the next generation. So he really there put it beautifully, right? He said in Korean,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다고 했었죠. So, you know, all these antiques, they have an owner. It's just they haven't met them yet. And he's just, I guess, the temporary keeper. So, and finally, he described his role as that of an antique keeper, someone who protects old objects. He also added that this work is a truly rewarding job that can bring joy to anyone, expressing deep affection and pride in what he does. So that was, again, a great interview with Mr. Kang Tae-sung. All right, so moving back to our

text topic. Today, we're talking about concerts because obviously BTS is in town. We have to talk about concerts. So, if you could imagine that you could attend any artist concert, whose concert would you most like to go? 네,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콘서트는 누구의 공연인가요?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의 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표를 구해드리진 못하지만 생방송으로 노래는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콘서트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한 곡도 보내주세요. 2부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때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You can be the prize winner of the day, so please participate in the show via text message sharp 9050. You can also send us a message through KakaoTalk and through the live chat. All right, time now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LP by Red Velvet.

0: Welcome back to the show, everyone. So today's segment is Sculpture for You, and I'm joined by musical director. Is that correct?
1: 맞습니다.
0: 네. Music director, 강현민.
1: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So, 오늘도 다른 분이 나오셨네요.
0: 어,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였나요? Aha.
1: Yeah, we can mix it with English.
0: Oh, producer yeah. didn't tell
1: me. But
0: we
1: do go back and forth.
0: 어, 저는 너무 좋습니다. Yeah. 왜냐면 저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를 섞어야 되고.
1: Okay, then I can do English. So yeah.
0: Not fluent in either. So.
1: It's no, you're so fluent. 저도 지금 말이 자꾸 꼬여.
0: 좀 네. 부담됐나요? 저의
1: But you are fluent. But you are fluent. So don't worry about it.
0: Thank you. All right. So what do you have for us today?
1: Yes. So we have something very interesting. 저 이거 보면서 조금 많이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Let's start with a very fascinating story that combines art and science. So researchers in France have developed a new method that may help determine whether a painting is authentic or a forgery mm-hmm. without ever touching the artwork.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미술관에서
0: 네.
1: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알아낼 수 있는 뭔가 기술을 프랑스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발명을 했다고 하네요.
0: 근데 그래서. 포인트는 만지지 않고
1: mm-hmm.
0: 맞죠? Without even touching the
1: 맞습니다.
0: artwork.
1: 맞습니다. You're
0: so
1: right.
0: Good. Sounds like something out of a detective story.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 Yeah. So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tiny textures on a painting surface. So using high-resolution images, they create a three-dimensional map and apply a mathematical concept called fractal analysis.
0: Right. Sounds so technical. So 3D map. Okay, I got that. And then there's some math involved.
1: Yeah, there's math in it.
0: This so-called fractal analysis.
1: Fractal analysis.
0: All right.
1: Yes.
0: So what is all this?
1: Yes. It sounds hard. It sounds difficult, but the idea is surprisingly simple. So every artist has, each and every artist has their own subtle habits.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0: 네.
1: 이렇게 화가님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So in their brush strokes and whatnot, these patterns create a kind of visual fingerprint that can be measured mathematically.
0: Oh, I see. So there's some kind of pattern because we as humans have like 습관, right?
1: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을 수학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다.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0: So if you just look at that, the brush strokes, I guess, they are basically clues about who made it.
1: Exactly.
0: Like telling us whether it was the real artist or not.
1: You are right. So the researchers describe it as a morphological signature. 그러니까 연구원분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시는 좋아하시는데
0: 네.
1: morphological signature, 일종의 서명 같은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0: Right.
1: So even when two paintings look similar to the human eye, the microscopic texture can reveal important differences. 그래서 좀 이거를 줌인을 해갖고 그 작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네. 정말 그 습관 내에서 네. 보여지는 아주 그 간소한 차이들이 미묘한 차이들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0: 이 작가의 뭔가 이 화가의 그런 습관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이런 어떠한 사이언티픽하게.
1: Yes.
0: Okay. So did they actually test this method on some famous artists?
1: Actually, yes. So they tested it on paintings attributed to Vincent van Gogh. One painting known to be a forgery stood out clearly in the analysis. So while another painting called Sunset at Montmajour matched the signatures of authentic Van Gogh works.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반고흐 작품들의 위작과 그리고 그런 진짜 작품들을 골라낼 수 있었다.
0: 아, 그렇죠. 광고 작품들의 그 가짜 작품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걸로 할 수가 있었군요.
1: 네.
0: So, isn't that, you know, the Monge? I can't pronounce
1: yeah.
0: it.
1: Montmajour. Yeah, Montmajour.
0: That's the painting
1: I think
0: that was once thought to be fake, right?
1: Yeah, so it spent more than a century in private hands and was long considered a forgery. It was only officially recognized as an authentic Van Gogh in 2013. And this new analysis supports that conclusion.
0: Right.
1: 그래서 오랫동안 위작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0: 그걸 아직 엎어버렸네요.
1: 예, 2013년에 들어서야 이제 좀 진짜인 것 같다라고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이 작업을 통해서 아예
0: 아, 진짜였다. 그럼
1: 네.
0: 값은 지금 wow. 취소됐겠네요, 완전.
1: 이거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I am I applaud the people who actually bought this and held it in their possession.
0: Cheap.
1: Yeah, I mean, now the stocks will be skyrocketing for
0: exactly.
1: this one.
0: That's, you know, 맞은 거나 마찬가지
1: 그렇죠.
0: 것 같은데요.
1: 2013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All right, so, you know, this tool, it seems like all the museums and collectors are going to want them now because

0: more Ra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The time is now 5 o'clock.
12: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3: 부산이 좋아요.
14: 부산이 좋아요.
13: 뽀 마이 부산.
14: 뽀 마이 부산.
15: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16: 부산? For my Busan.
17: 부산 하면 For my Busan.
16: 하나, 둘, 셋.
18: 부산 is good! For my Busan!
1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4: Let's talk about concerts. If you could attend any artist concert, whose concert would you most likely to go? 여러분이 표를 구해서 아무 콘서트를 갈 수 있다면 누구의 콘서트를 가실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콘서트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한 곡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친구 해주셔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BEFM 앱도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너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Alright, so we have been seeing some messages coming through our Notube channel from the BTS is my universe, Senj9203님. Song, I Be There For You by Jin. I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BTS. Oh, you're right, of course. The BTS concert is going to begin in just about 2 hours, everyone. We're all excited for that. So we have some song requests from BTS songs. We also have Eugene7님saying, I wish I could have gone to one of Michael Jackson's concerts. Yes, he is a legend. It says, unfortunately, that's not possible, but I'd love to listen to his music. I'd like to request Ben. Yes, Michael Jackson's Ben 신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Benny님께서, he sent us a text saying, Probably any popular K-pop groups, even at the malls, would be better song requests since the Taeguk Warriors won the first game. You're talking about, of course, the World Cup. Let's celebrate with the song Party by 소녀시대. That is correct. Team Korea did win our very first World Cup game earlier today by 2-1. So we are all very happy, everyone here in Korea. So yes, Party by 소녀시대 신청해 주셨네요. All right. So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now. This is Love Aid by PPT.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 탑5 안에 잔나비가 있습니다. 콘서트는 트라이 하지도 못했는데 저도 콘서트 가고 싶으면 너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네요. 네, 개미님. 저는 열정이 넘치는 샤키라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월드컵에도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샤키라잖아요. 신청곡 와카와카 바이 샤키라. 아 맞아요. 샤키라는 뭔가 그 에너지가 뿜뿜 넘쳐가지고 월드컵 하면 좀 항상 생각이 나는 그런 가수입니다. 유징세븐님 says I wish I could have gone to one of Michael Jackson's concerts. Yeah, unfortunately not been able to. I request the song Ben. And another message from News and Michen님. 저는 성시경의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희재. 요즘 성시경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크쇼 하셔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잘생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해서 살을 많이 뺐다고 하시던데. 여튼 늙지 않는 멋진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저희랑 함께 대화 나누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We're going to have two songs playing now. The first one is I'll Be There. From by Jin of BTS, requested by BTS is My Universe, Engine 9203님. The next song will be Waka Waka by Shakira, requested by Kemi.

And I request somewhere only we know. 바이킹. 아, 떼창 같이 하면은 정말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게 있죠. Another message from Sunflower S8J님. Bruno Mars, 나 Charlie Puth 공연 가고파요. 불금에 듣고 싶은 노래는 Charlie Puth의 Beat Yourself Up이고요. 아, Bruno Mars 콘서트도 너무 가고 싶고 Charlie Puth의 그 목소리 그런 절절한 어떤 그 약간 매력적인 목소리 너무 라이브로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Another message from 최휘승님. If I go to a concert of trot singers, I would be on cloud nine. Could you play this song? I'll be there. 아하, 트로트 가수분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All right, so today's playlist prize winner is... 드럼통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쿠폰,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listen to the song requested by 드럼통. This is 예술이야 by 싸이.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0: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6 o'clock.
4: BEFM Local News at 6.
5: Government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논의를 다시 본격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고위급 정책협의회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산을 국제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을 항만 물류와 제조 거점으로 운영하고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6: The government is set to resume full-scale discussions on developing a southern maritime capital region centered on Busan, Ulsan, and Gyeongna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lans to begin working-level consultations soon to relaunch a high-level policy consultative body. Under the initiative, the government aims to develop Busan into an international maritime business hub, Ulsan into a green energy hub, and Gyeongnam into a key base for port logistics and manufacturing.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Arctic shipping route,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draw up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5: 최근 3년간 부산, 울산, 경남 앞바다에서 해양사고로 숨진 사람이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 해경청은 이 가운데 약 88%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6: A total of 110 people have died in maritime accidents in waters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over the past 3 years. The South Coast Regional Coast Guard said that about 88% of the victims were not wearing life jackets at the time of the accidents. Starting July 1st, under the revised Fishing Vessel Safety Operations Act, all crew members on fishing vessels will be required to wear life jackets whenever they are on the outer deck.
5: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1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약 83%인 450여 개 사업에 대한 체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은 관련 기준만 마련과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6: Busan City's Audit Committee has found that Busan City and its 16 district and county governments provided more than 12.1 billion won in local subsidies without verifying whether recipients had outstanding local tax arrears. The audit found that tax delinquency checks were not conducted in about 83% of local subsidy projects, or roughly 450 projects,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for subsidy recipients. As a result, about 12.1 billion won in subsidy funding was provided to recipients, including those with a history of tax arrears. The audit committee recommended establishing relevant guidelines and strengthening oversight.
5: 부산보건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설학과는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학 측은 유기동물과 야생동물, 농장, 실험, 전시동물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물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부산 Health University will become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0: Korea to establish a Department of Animal Welfare and will begin admitting new students starting with the 2027 academic year. The new department will focus on animal welfare and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The university aims to train animal welfare professionals in a wide range of fields, covering abandoned animals, wildlife, and animals kept on farms, used in laboratories, and exhibited to the public.
1: 오늘 열리는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부산항체 1부두 등 주요 행사장에 안전인력 3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병목 구간과 밀집 예상 구간을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에 대비한 식수와 그늘막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0: Ahead of today's BTS concert in Busan, about 3,000 safety personnel have been deployed to major event venues, including the Busan ASEAN Main Stadium and Pier 1 of Busan Port. The government and Busan City have reviewed crowd safety measures, focusing on potential bottlenecks and areas expected to become heavily congested. They also plan to provide drinking water and set up shade shelte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es.
1: 부산 진구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에 참여할 청년 기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 3에서 5명의 팀으로 선정된 팀은 방송 교육과 코칭을 거쳐 청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접수는 오는 21일 자정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0: Busan Jingu District is recruiting youth planning teams to take part in the youth radio program Listening to a Youth-Friendly City. Applicants must form teams of 3 to 5 people between the ages of 18 and 39 who live or are active in Busan. Selected teams will receive broadcasting training and coaching before producing content on youth-related issues.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by email or in person through midnight on the 21st.
1: 부산 지역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0: Busan is expected to see mostly clear skies over the weekend. Morning temperatures will be around 19 degrees, with daytime highs ranging from 26 to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요요요,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We have Asia in the house.
4: Hi, I got hired again.
3: What do you mean you got hired again? You're welcome anytime.
4: Thank you.
3: On our show. 근데 오늘도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네. Asia 왔어요.
4: Hey.
3: 많이 놀러 오세요. Come one, come all. Asia is here, folks.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Yes. 우가 뭐였어요, 방금?
4: 두둥님께서 네. Asia 유니폼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I have no idea.
3: 아,
4: 이거 민수님 거예요. Everyone's wearing Minsu's jerseys 맞아요. in the studio right now.
3: 맞아요. 지금 여기 두둥님이 와 있는 유니폼 다 챙겨 입고 나오셨네요.
4: 다 일단, 민수 거예요.
3: Today's very fitting. 저도

0: like it, like, you know, in the past couple of years, it became really popular with, you know, Lionel Messi and Son Heung-min coming to America, to the American League. But before that, even, you know, big names like David Beckham, like years before when he came to the MLS, Major League Soccer in the U.S., it wasn't like as huge as other sports like NBA or MLB. But it's gotten really popular these days.
1: Yeah.
0: I know, like, stadiums are packed. But more specifically, stadiums that, you know, Messi or Son Heung-min, you know, come
1: to.
0: So. Yeah, soccer's really popular. For the kids, not so much. I don't know. I don't want to speak for all the adults in the U.S. But it's more like still a very basketball and baseball, like, focused, you know, country, the U.S. Yeah, but anyways, yeah, World Cup. I'm sure for a lot of people, you know, can you count how many World Cups, like, you've seen and watched on TV?
1: I remember, like, there was one in Korea, wasn't there?
0: Oh, yeah.
1: I think I remember that one. I wasn't born for that, but I know that one.
0: That was the one that 우리 북이 그때 월드컵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1: 네.
0: 그때 북이 태어났어요.
1: Like, right? 방국.
0: Yeah, I mean, Boogie was born here in Korea during the World Cup.
1: Oh my gosh.
0: When they had matches here in Busan.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그 위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shouting 해가지고 그 소리에 깼대요. Boogie가. He was hatched from the egg, man.
1: So yeah,
0: the World Cup took place, you know, here in Korea as well. That's the one I remember watching from the States.
1: Oh.
0: 미국에서는요, 그때.
1: Was it 2005?
0: 2002.
1: Oh,
0: 2002
1: wow.
0: World Cup. I remember waking up. 5 in the morning, 4 or 5 in the morning in California to watch the game. So that's like my first World Cup experience. Before that, 그냥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1: How old were
0: that
1: you?
0: That was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1: Oh, okay. I was going to say, oh, 저도 크면 보겠죠 했는데 아니었네요. 저보다 어렸네요.
0: 이게 졸업반, right? That's when I started, that's when I started, like, feeling pride for my country, you know, being in the World Cup and everything. And 그때는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right? Our country's World Cup.
1: 무슨 팀 응원하셨냐고, 두둥님이.
0: 당연히 대한민국 아닐까? 혹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1: Yeah.
0: 그러면 question for you, Asia. I know Canada is this in this World Cup. 아, 몰랐어요?
1: 네, 한국 팀이니까.
0: 당연히 한국이니까. 아, 그러면 질문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I need to ask you a question.
1: Ooh, I do remember that I think last World Cup, Canada was in it, and they haven't been in it since like the 80s. So that was a big deal for us, I think.
0: 아, okay.
1: But, yeah, I'm still Korean, guys.
0: 맞아요. Like, 여러분, you heard it here, folks. Okay? Asia is rooting for South Korea. 아버님, 들으셨죠?
1: Dad.
0: 네, We have a question that came in. 두둥님, football versus soccer,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1: Ooh, good question.
0: Same sport, I think, but soccer is only used in U.S. and Canada.
1: Yeah, because they have their foot. When they say football, they mean 미식축구.
0: So, they mean like in the U.S., 맞아요. In the U.S., football is 미식축구.
1: Yeah.
0: Right? And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f the sport because I don't really understand all the rules either. Right? So, when you say football in America, they're referring to 미식축구.
1: Yeah.
0: And soccer is 우리가 아는 축구. And that's same in both Canada and the U.S., right?
1: Yes.
0: In the U.S., they call it, in the Canada, they call it soccer.
1: Soccer.
0: But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1: Yeah, like the U.K.
0: Europe, Asia, South America, right?
1: They all
0: Africa,
1: say
0: all the countries in Africa, they probably refer to it as, I assume, football.
1: Yeah.
0: 네. 그래서 그게 차이입니다. It's the same sport. Okay? Mm. 네. Kevin Packnim says, what if Korea ends up playing Canada? Who would you root for? Kevin Packnim, once again, 누구? Asia?
1: Korea.
0: 대한민국! 맞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 말 팔 필요 없죠? 그러면
1: 아, 아직 캐나다 산 지 얼마 안 돼. 한국에서 더 오래. And especially when I got, like, when I went to Canada, I realized that I was so Korean.
0: 네.
1: So.
0: 맞아요. So, a little bit about, you know, just Asia and my, you know, soccer slash football experienc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World Cup, because we're well into it. South Korea kicked off their opener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we won.
1: Yes!
0: 그래서 very fitting for today's show. 아주 재밌는 우리 BFM All-Star English Nice to Minsu 에피소드에 우리만의 월드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네, 우리가 제일 축구보다 더 제일 잘하는. This is something that we know more than soccer or football.
1: Yes.
0: 야식 월드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2: Nice to Minsu.
0: That's right. So, We are going to first start off. We have a list of 16 Ooh. Of, I would say, 국민 야식 메뉴 아이템들.
1: Okay.
0: 16개.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연구하고 이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1: 아, 어쩐지 오늘은 카톡이 11개가 왔더라고요. It started with 한국어로 요요요. I actually didn't read it. It was too long.
0: 저는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올스타 잉글리시 보다 여기 더 집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한 20명 데리고 네, 이 리스트를 16개를 만들었어요.
1: Okay.
0: 후보가 한 30개 넘었나?
1: 정말요?
0: There were like 30 items on the list.
1: Wow.
0: Right? 네. 그래서 일단 today we are going to go through the top 16 야식 representative late night snacks here in Korea. 네. 근데 오늘 우리 미디어 PD님들이랑 우리 부장님 아주 열심히 특히 우리 너튜브에 시청하실 분들 위해 so people watching on 너튜브 we've made it so fun to watch, right? Because we are, have images of the food as well. 네. So we are going to do head-to-head matches. 근데 16강은요, 여러분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 저랑 에이자랑
1: 정말 단호해요, 저희. We're like, we're really easy. Like, I feel like, yeah, we're just like 바로 결과 말하는.
0: 근데 이것도 그쵸, 여러분도 충분히 I think these are selections for the round of 16. All of you guys, 95.62% of you guys are going to agree with us that yes, that should be the snack that goes up.
1: Okay? 아, 벌써 마차님이 족발이라고. See?
0: 아, 이미지 너무 일찍 올려놔서. 그래서 여러분, today, right now, we will get going with the BFM, Nice to Minsu, 야식 World Cup. 네, 첫 번째 경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잘 안 보이네. 잠깐만.
1: 너 아니면데.
0: 아니 나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어. 네.
1: Okay, I'll read it for you.
0: 네.
1: 마라샹궈 versus 족발.
0: 여러분, 마라샹궈 versus 족발. 마라샹궈는 요즘 it's like the snack of like Gen Z these days, no?
1: Yeah, but 네. I haven't tried both.
0: 어, 진짜?
1: 둘 다 안 먹어봤어요.
0: 네. And we heard Asia talking 족발 a little bit, right? 모양 때문에 좀 안 된다고 근데 마라샹궈도 못 먹어봤어요? You haven't
1: 네,
0: tried 마라샹궈?
1: 그럼
0: 이거는 제가 대표로
1: who
0: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1: We're...
0: 골라드리겠습니다.
1: Okay,
0: because you haven't tried both. 여러분,
1: okay.
0: 당연히 마라샹궈 vs 족발. 족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벌써 우리 뉴제 미채님 생 족발 맞아요. 네, 두둥님도 아 맛있겠다 진짜 족발 말하는 거죠. 네.
1: I choose the latter. 오.
0: 네, 너구리님은 오 마라샹궈죠 민수라고.
1: 다은님도.
0: 마차님도 불족발 매운 족발. 네, 저도 확인인데 족발.
1: 반반하네요.
0: 갑니다. 족발 갑니다, 여러분. 네, 나도 마라샹궈 좋아하거든요. 네, but, 족발은 영어로 pig. Pigs, 그 pigs trotters이라고 해요, right? Pigs feet는 조금
1: 으르라고 yeah, 했는데,
0: trotter 느낌이 조금 더 귀여운 느낌 나는데,
1: it's another word for. 귀여우면 더 안 먹고 싶잖아.
0: So pigs trott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ight?
1: Someday,
0: so,
1: I might try.
0: So round one goes to 족발, pigs trotter. 자, 다음 경기.
1: 어머, 벌써 다들 어머 빠르시다.
0: 다음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Asia?
1: Pizza versus 꼬치구이.
0: Pizza versus 꼬치. 아.
1: One, two. 어? Three? Pizza!
0: 꼬치.
1: What?
0: 와, 진짜 에이자
1: 왜요?
0: 진짜?
1: 당연하죠.
0: 왜 피자?
1: Because who knows 꼬치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알아요? They didn't specify.
0: 아.
1: It could be like lamb.
0: 근데 보통 꼬치라고 하면 일단 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닭꼬치라고 할게요. 아닌가? 네.
1: Okay.
0: 닭꼬치라고 생각합시다.
1: I'd 오. still go with pizza.
0: 왜요? What's your reason for pizza?
1: Well, I don't know. 꼬치는 네. 그 찔릴까봐 네. 무서워요. 천장.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0: 옆으로 먹으면 되잖아.
1: 틴트에 다 묻으니까 피자가 더 깔끔하게 먹어요.
0: Asia, when you're eating food, you can't be thinking about your makeup.
1: No, I normally take it off, but like I'm just like speaking for Gen Z.
0: 네, 아 Gen Z, 아 Gen Z는 일단 음식 말고
1: Oh my god,
0: 메이크업.
1: and my mom made such a great point. 울랄라님이 꼬치는 한 100개 있어야 돼서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꼬치는 배가 안 불러요. 먹어도.
0: 그래서 이게 완전 무한, 이게 야식 스낵 아닙니까? 네, that's why I think that never, like bottomless 꼬치 is like heaven for me. When I'm watching
1: Queen,
0: a movie.
1: Look at the comments. Everybody's saying pizza. You lose.
0: Not everybody. 아니, 일단 뉴제미치님 피자, 마차님 피자, 두둥님 꼬치. 두님 꼬치 근데 매니님 피자.
1: 다은이 피자.
0: 생각보다 피자 많이 나왔네. 우리는 다은이 꼬치 갈 줄 알았는데.
1: I love 고구마 피자. 그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아, pizza has to be salty. 그건 too sweet.
1: You're so American. You're American, right? 요즘 그거 뭐냐 살짝 그런 비하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네. 멍청한 짓을 하면 너 네. 혹시 미국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 아니죠. 트렌드거든요.
0: 일단 저 입맛은 일단 I'm 그때 좀 미국인 하긴 한데 but okay. American or Korean pizza doesn't matter, but I think we have to go with the choices that even our listeners are doing. 이번에는 우리 아시아 편 아시아로 따라갈게요. 아시아 하는 가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자, 피자 versus 꼬치 피자 승 가겠습니다. Pizza takes the crown, not the crown, but oh. 다음 라운드입니다. 18강 진짜 빨리 넘어가야 돼 예자 안 되겠다. 자, 다음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1: 육회 versus 전.
0: 육회 versus 전. 네. So 육회, I know a lot of people refer to it as beef tartar.
1: Yes.
0: Tartar. Tartar 아니고 tartar. Right. Beef tartar. Right. because I feel tartar is a.
1: You mean sauce?
0: French. No. That tartar sauce.
1: Okay.
0: Right. I don't know if I'm pronouncing it correct, but it's a. I believe it's a French dish.
1: Okay.
0: 네. Tartar. 네. But that's 육회 raw. I feel like it's marinated beef and you eat it raw. You don't cook it.
1: Yes.
0: Okay. Versus 전, and in English, you refer to it as Korean pancakes, which is weird because then other people think, oh, pancakes, sweet. You know, put, you know,
1: maple syrup
0: on top with something of butter. 그런 pancake 아닙니다. No, this is like, it's not flour. That Korean 전 kind of batter. And then it would be seafood.
1: I love 김치전. I don't like it when it has seafood on, but I like 김치전.
0: 진짜?
1: 네, 할머니가 like 만들어주는 김치전.
0: 저는 육전.
1: 육전! 냉면에 먹으면 맛있어요.
0: Right, so like beef, Korean beef pancakes.
1: Oh, yes.
0: 냉면 is my favorite. 와, 근데 이거는 어렵네요. 네, 우리 누제미씨님, 아, 육회 취소 전. 아, 전 취소 육회. 네, 근데 울라나님 매콤 바삭 고소한 전이죠 라고 하는데
1: My mom doesn't like 육회, I don't think.
0: 아, 그래요? 두둥님은 오늘 전이 더 땡겨요 라고 하네요.
1: 비 오는 날에는 전.
0: 아, 비 오는 날에는 카카오톡, 일단 우리 문자 여러분 Once again, you could chat with us on Note 2, but you could also send your messages on KakaoTalk. We have also Kizu-nim and Hisu-nim also chiming in. Oh, but we missed out on their to their thoughts on the previous rounds.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1: Yeah.
0: 일단 우리 여유롭게님 saying more protein. I think 여유롭게님 is more siding with 육회. No, because that's true. It's all beef.
1: 오, 최희숙님은 전.
0: 전이라고 하네요.
1: She likes both, but still 전.
0: 일단 이거는 Asia. 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I'm gonna go with 전.
0: I'm seeing more 전. 아, 난 UK 이길 줄 알았는데. So, between UK and 전, 전 wins it. Continue on to the round of 8. 전 takes it. 와, 미쳤다.
1: This is kind of hard.
0: 다음 라운드.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Asia, what's next round?
1: 김떡순. So, 김밥, 떡볶이, 순대 versus 회.
0: 네.
1: Why did he have to, like, 김떡순?
0: 김밥, 떡볶이, and 순대, right? That's the holy trinity of Korean late night snack, right?
1: Yes.
0: 딱 그 세 개 versus 회.
1: This is hard. I really like raw fish.
0: 어, 그래요?
1: 저는 구운 거 안 좋아하고 생 거만 좋아해요.
0: 오, 나는 아시아 오히려 너무 A 맛이라서 회 패스하고 김떡순이라고 갈 줄 알았는데.
1: No, but still, I love 떡볶이 so much. 네. I have to go with 떡볶이.
0: 우리 다은님은 아, 김떡순은 넣을 순 없어요 라고 하는데 두두님은 회는 너무 건강식. 야식은 아, 자고로 헤비해야 하니까 아, 두두님도 김떡순이라고 하네요.
1: 근데 단점이 떡볶이 밤에 먹으면 acid reflux. 그 아. 위에 올라오는 거. That's
0: Asia,
1: the one thing.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아시아 정도는 아직 그 걱정해도 되지. 아니, 저는 걱정해야 돼요. 진짜 너무 매우면 여러분 잘 때 올라오거든요. Comes up a little bit, right? Lone saying, 어렵다. 진짜 이건 어려워요. 아시아는 그럼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1: Still, I'm sorry. I need to go with 떡볶이 though.
0: Oh, you need to go with 떡볶이?
1: Yeah, that's my like one of my favorite foods.
0: 저는 오늘 와이프랑 딸 듣고 있거든요. 제 집에서 회 저밖에 안 먹어요.
1: 아, 네. 정말요?
0: 네, 와이프랑 딸 못 먹어요.
1: 하루야, 괜찮아. You're gonna like it. 저도 이제 좋아했어요.
0: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좀 오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김떡순 가겠습니다! 네, so here in the studio, we both of us voted for 김떡순. 김밥, 순대, and 떡볶이 takes it. Next round, Asia. Who are we putting each other up against?
1: Oh, before just one thing. 네. 저희 캐나다에도 순대가 있어요.
0: Really?
1: Black pudding.
0: Ah, okay. I've heard of black pudding. That's a
1: 저희는 very... black pudding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저희는 그 찌는 게 아니라 튀 그냥 굽는 것 같아요. I think.
0: Like they roast it?
1: 하고 아침밥으로 먹어요.
0: 오, 맛있겠다.
1: I think that's our version of
0: it. I think I've seen it on.
1: It's English breakfast.
0: It's an English breakfast.
1: 영국
0: yeah.
1: 건데 캐나다가 이제 영국에 we 그 지배를 받았잖아요.
0: No, no, no, no.
1: So that's why we have a lot of.
0: 아, 그게
1: left.
0: black pudding이구나. I thought it was like a dark chocolate cookie that they no. have on the plate.
1: No, oh, it's 순대, 순대.
0: 순대였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What's the next match?
1: 닭똥집 versus 곱창 막창.
0: 닭똥집 versus 곱창.
1: What is 닭똥집?
0: 닭똥집 is referred to as chicken gizzards.
1: Is it like A-N-U-S?
0: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Gizzards are referred to as...
1: 아니, 진짜 뭐예요?
0: It's the organ... It's found in the digestive tract.
1: Okay.
0: So I guess it's like a chicken version of like 막창, 곱창. Kind of.
1: If it's in the digestive tract, wouldn't we have a lot of like microbes and bacteria?
0: Oh, but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 지금 그거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0: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
1: I couldn't eat
0: anything if you think about sanitation, right? 에이자, 우리 그냥 맛만
1: 먹어. 그거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0: Don't think about hygiene today. Don't think about hygiene today, okay? 무조건 맛으로 갑니다, okay? 자, 닭똥집 versus 막창, 곱창. Have you tried any of these?
1: I haven't.
0: Oh... As a person who's tried both.
1: Okay.
0: And then, 여러분, I don't know. My heart goes a little bit more towards 똥집.
1: Really?
0: Yeah. It's bad. But then, not 튀긴, 저는 튀긴 똥집 말고요. 그 똥집 구이라고 해야 되나? Roasted 똥집? Okay. And they like stir fry it and just not too heavy of like sauce. 진짜 간단하게 salt and pepper. And then you 찍어인 참기름.
1: 찍어인 참기름.
0: And then you just dip it. Sorry. dip it in 참기름. 여러분 찍다가 dip. 소스에 찍어 먹을 때 dip라고 합니다. 네.
1: You sound the most Korean you've ever been. 오늘 제일 한국인 같아요.
0: 근데 울라나님 다 싫어요라고 하네요.
1: That's my mom.
0: 어머님 좀 먹을 줄 모르네.
1: 이래서 제가 안 먹어봤다니까요.
0: 아 근데 I think okay. Let's oh Kevin Packing proper cooking mandatory of course you know we you know hygiene when it comes to cooking but let's not when it comes to the taste
1: yeah,
0: let's focus
1: like,
0: more on the taste
1: yeah because like, if we think about it hair is technically kind of dangerous too
0: yeah,
1: but,
0: 네.
1: but we still eat it so
0: 맞아요 근데 Kevin Packing 곱창 with soju is unbeatable 근데 오늘은요 저희 술 없이 먹는다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Try to picture yourself eating these snacks without like alcohol, soju or beer because 그렇게 하면 I think you're more you're more focused on the actual taste of the food and like you know the situation
1: yeah.
0: eating it late at night, mm-hmm. right? We're going for more of the taste because alcohol makes everything taste better.
1: Yeah.
0: So we're going for the taste. 틀렸습니까? Am I wrong? Alcohol makes everything taste better, right?
1: Oh,
0: Even
1: I can't
0: a
1: say.
0: Shoe. If you put enough alcohol on me, I'll try a shoe, right?
1: oh my gosh, we'll test that theory.
0: 근데 people are siding with 우리 누제미치님 닭똥집. 네. 근데 울라나 이 문자는 안 읽겠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는 조금 이거 방송에 읽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닭똥집 versus 막창 and 곱창 without 소주. 여러분 괜찮습니까? Can I choose this?
1: Just go with it, man.
0: 닭똥집 wins it this round. Oh, where?
1: PD님은 막창 좋아하시나요?
0: 닭똥집 takes it in this round. Asia?
1: I despise you for this.
0: We have to, let's, you know, consider our listeners, you know, who might be listening with their earphones on.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1: 그래서 뒤로 갔잖아요.
0: 자, 감사합니다.
1: 말하면서.
0: 네, thank you for considering that much.
1: Why did you put these two together?
0: 자,
1: What's wrong with you?
0: 이건 랜덤이에요, 사실. This is random.
1: 아, 진짜요?
0: It's a machine that does it.
1: What's See, wrong
0: don't
1: with
0: shout
1: the machine?
0: At me. Shout at AI. okay? 자, Asia, what is the next round?
1: 라면 versus 치킨.
0: 라면 versus 치킨. 아, 이거는 벌써 좀
1: cruel.
0: This is already the finals of the World Cup. 여러분
1: 그러니까요.
0: 이게 벌써
1: 결승.
0: Spain versus France입니다. 진짜 벌써 Spain versus France입니다, 여러분. 라면 versus 치킨.
1: Ooh, speaking of, there's 네. a social media trend right now.
0: Yes.
1: 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그런 밈이 있는데요. 이제 애국가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0: yes.
1: 다른 나라 versus 한국 애국가는 강남 스타일 아니면 뭐 트와이스, BTS
0: so
1: 이렇게 노래 나오는
0: like songs from that country
1: yes,
0: if we were
1: like,
0: to make it as a national anthem.
1: Yeah.
0: 그렇죠. 그런 like tournament style like you know representative like pop songs. 그것도 재밌죠. 네.
1: Yeah, okay. So back to the point.
0: 와, 여기 진짜 갈라진다. It's like it's, people are split down the middle. 여유롭게 님.
1: 진짜 딱 반반이네요.
0: Chicken. 우리 누제미치 님 라면. 어, 근데 어, 좀 치킨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Like
0: 우리 울라나님 치킨, 네.
1: 다은님 made a good point. It's 야식.
0: 그쵸? 어, 근데 라면도
1: 라면도
0: 진짜 여러분 밤늦게 제일 맛있어요. 라면 tastes the best at like 10, between 10 p.m. and 12 a.m. 그게
1: yes,
0: 제일 맛있습니다.
1: But I'm gonna go with chicken just because 기숙사 생활할 때 라면 먹고 버텼기 때문에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0: 지겹다. Like you're sick of it. Right?
1: Yeah, like Canada also has a Korean chicken place, but it's like 반 마리가 6만 원, and then 한 마리가 거의 1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배달까지 포함해서 그 한국 브랜드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0: 에이저 대학교에서 뭐를 시키면 그 배달집에서 공항까지 갖고 와서 비행기에 싣고 right? They have to send it to you by plane, right? They have to drop it off, parachute and everything.
1: 방금 이번에 헬리팩스에 한국에 비 어쩌고가 생겨가지고
0: 네.
1: But anyway, so I'm gonna go with chicken.
0: 네, 다른 손데 오, 근데 라면 이거 보내고 라면 is so quick 그래서 야식으로 제격이라고 하고
1: I'm gonna throw this 짝짝이 at your face if you don't do chicken. I'm that desperate.
0: 여러분, for my safety, 라면 versus chicken. 아 너무 어렵다. But chicken takes it, 여러분. 아 이미 we might have already seen. The champion of BFM's Yashik World Cup, right?
1: Yes.
0: Just in that round. But,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next round. We have two more rounds to get to. Okay. 와, 이것도.
1: Okay. 하나, 둘, 셋.
0: 잠깐만,
1: 삼겹살.
0: Let people know what they're. What's
1: 죄송해요.
0: Who's competing?
1: 닭발 versus 삼겹살.
0: 닭발, chicken feet versus 삼겹살.
1: 삼겹살. And yes, I'm 여유롭게 님 said pork belly. It is pork belly.
0: 맞아요. 영어로는 pork belly라고 하거든요.
1: 다 삼겹살이라니까요.
0: 그쵸. 근데 닭발. 아, 삼겹살 나도 할 건데. I'm gonna choose 삼겹살 too.
1: I was giving you like a side eye.
0: Oh, but 닭 side eye 이게 째려보는 걸 여러분 side eye라고 하거든요.
1: Criminal offensive side eye.
0: Side eye 째려보다. Oh, but you know, okay, me not the biggest fan of 닭발 chicken feet, but sometimes I crave it. Have you tried chicken feet?
1: Nobody cares.
0: Answer the question. Have you tried chicken feet?
1: 장난이요, 장난. No, I haven't.
0: See, don't knock it till you try it.
1: 아 근데 삼겹살은 it's like 한국의 대표 상징 음식.
0: 맞아.
1: It's so good.
0: 맞아, 맞아.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닭발도 하긴 좀 어렵긴 어려운데, 네. 우리 희수님은 닭발 looks gross라고 하네요. 이미 희수님은 네 삼겹살 넘어갔고, 근데 토수님, 네 야식은 닭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토수님 진짜 아마 혼자뿐입니다 지금, right? 닭발 vs 삼겹살, 삼겹살 pork belly takes it. Okay, our final round of 16 match. 자, 탕
1: 이것도 쉽다.
0: 찌개 versus hamburger.
1: 네, 찌개 or 햄버거.
0: 자, 탕은요, 탕찌개. 탕 is like soup. Or
1: yeah.
0: 찌개 is like stew.
1: Yes.
0: Right? 네, 영어로 그렇게 하고 햄버거, 당연히 햄버거고요. 이거는 쉽다.
1: The burger.
0: 하나, 왜?
1: 아, 그냥 그 요즘에 예주매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0: 네.
1: Burger, 이렇게 얘기해요.
0: 근데 지금...
1: 아니요, 전 탕이에요.
0: 그쵸?
1: 버거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0: I was slightly confused.
1: 네. Oh, no.
0: 진짜 이 탕찌개, 햄버거 한다고? 근데...
1: Oh. Yeah.
0: 우리 지금 너튜브에는 다 햄버거를 하고 있어요. 마차님 햄버거, 우리 울라라님 햄버거, 어머님한테 빨리 뭐라고 해서 햄버거 했습니다. 네.
1: 엄마가 햄버거라고요?
0: 로우님 saying hamburger, 근데 누제미치님 saying 탕, 찌개. 네.
1: Yes, ooh, there's an English 표현. We bond over that burger. We vibe over that burger. 그것도 돼요.
0: Burger.
1: Burger.
0: Burger.
1: 그 우리는 그 햄버거로 서로 막 이제 친구 되고 like 네. we vibe 하고 그런 느낌?
0: Over the burger. Yeah. 그쵸. So we get close over the burger. 그러니까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친해진다.
1: 네.
0: 근데 요즘에 햄버거 아니고 햄버거.
1: 밈이에요.
0: 맞아요. Yes도 아니고 yes이잖아요. 요즘.
1: 그러네요. A를 많이 쓰네.
0: 자, 그러면 탕찌개 versus 햄버거. 탕찌개 takes it. 자, 와 드디어 we got out of the round of 16. 여러분 이제 Round of 8으로 넘어갑니다. 네. Okay. 자, 여기서 진짜 생각 잘해야 돼요, 이샤.
1: Well, you know my answer. 네. 제 답은 아시죠?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0: 랜덤으로 가위바위보로요?
1: 네, rock, scissors, paper.
0: 그러면 한 명이 그냥 고른다고?
1: 예. Yeah.
0: 그렇게 빨리 넘어가나? 네. 자, 뉴제미치님이 소리 질러라고 하는데 뉴제미치님도 많이 지금 신났죠? 근데 누가 I forgot who it was. 민수 지금 방송 봤던 것 중에 제일 행복해요, 오늘.
1: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0: Who's not happy?
1: I was surprised. 저는 야식이라 해서 야식 먹을 줄 알았죠. 네. 오늘.
0: 아.
1: 저번에 저희 먹었지 않아요? 떡볶이.
0: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진짜 because I want to be very very objective when it comes to today's round. 저녁 먹고 왔어요.
1: 아. 네. 뭐 드셨나요?
0: 그냥 집에서 샤브샤브 먹고 왔는데요.
1: I thought you meant you ate the like 야식.
0: No, because I want to be very, you know, I don't want my feelings and my hunger to get in the way of my choosing, right?
1: 저도 그래서 떡국 먹고 왔어요.
0: 네, I want to be very.
1: I love 떡국. 배부르다. 떡국 is my favorite food.
0: 네, 근데 네, 우리 부사님 저 지금 환승 연애보다 더 도포민 터집니다.
1: 환승 야식. 네,
0: 진짜 once again food. Ultimate dopamine source. Okay, so we are now in the round of 8. Okay?
1: Yes, 울랄라님께서 지난주에는 약봉지 들고 오시더니 This is why you need the 약. You 맞아요. need 소화염제 something 이거 something.
0: 이거 먹으려고 약 먹고, right? 이거 때문에 약 먹게 되고. So we are in the the round of 8. So we have 4 matches put up. We have the survivors of the round of 16. The first round, Asia, who's up against who?
1: 아, 저희 닭똥집 vs 탕찌개.
0: 닭똥집 vs 탕찌개. 네.
1: What would you say? What's your pick?
0: So, between the two, because I feel like 탕찌개, you need a lot of other stuff.
1: 밥이랑도 you know what I mean? 필요하고, yeah. 그렇죠.
0: And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late night snacks, I want something simple. You know what I mean? Not too many like side dishes. 탕찌개면 밥도 있어야 되고, 밥 있으면 좀 반찬도 있어야 되고.
1: 말아 드시면 되죠.
0: 네.
1: 그래서 한 그릇에 넣어요.
0: 아, 그래도 but 똥집 그냥 똥집만 있으면 돼. 똥집 and like sorry. 뭐, 닭 똥집? 닭똥집. 네, 네, 네. 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방금 부장님이. 네. 닭똥집. 네. So, I don't know for me, I got to go with 똥집 on this
1: That's
0: one too.
1: That's why we said You keep saying it, man. 네, 네. Anyway, that's why I said we should 가위바위보. We should rock, scissors, paper.
0: Are you going with 탕찌개?
1: Yeah.
0: 여러분, 알겠습니다. This round.
1: Rock, scissors, paper.
0: 저 찐했습니다. Asia with the rock.
1: Rock, scissors, paper, shoot 이라고 합니다.
0: 네. 캐나다에서 그래요?
1: Shoot 붙여야 돼요.
0: We go rock, paper, scissors.
1: Shoot.
0: Okay. 저는 캐나다식으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네, too hard. 자, so the first round of 8, 똥집. Versus 탕찌개. 탕찌개 wins it. Moving on to the semifinals. My goodness. 자, next round. Asia, who's up against who?
1: It's against 족발 versus pizza. And I think we need to rock scissors paper for this one too.
0: 족발 versus pizza. 이미 난 Asia는 뭐가 하는지. 여러분, help me. If you want to see 족발 go on to the next round, help me. Make Asia be the only one choosing pizza. 네. 우리 마차님 saying, 와, 족발. 근데 울라나님도 피자라고 하네요.
1: 네, my mom's brainwashed.
0: But, 어머님이니까 it's the same vote.
1: 아, <계속 써. 웃음>
0: 근데, so when it comes to 족발,
1: yes.
0: And you've never tried it, right?
1: Yeah, that's why I can't really say.
0: I mean, because 족발 is such a, I mean, not a staple dish, but it's something that...
1: Is it
0: that,
1: a staple 야식 kind of thing?
0: Yeah, I would say. I would put it in like the top 5, you know, okay. 야식.
1: Just 콜라겐도 먹고. 콜라겐, sure.
0: 네, 근데 그 콜라겐 때문에 사람들 먹는 사람도 있고요. Or, Haru likes the meaty part.
1: Okay.
0: 네. But the two put together, the collagen part of pig's feet and the meat, 와, 그 조합이, and then you dip it in. 저는 그 간장, 그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 먹거든요.
1: 네.
0: Oh, it's so delicious. That soy sauce and like that, uh-huh. 그 wasabi kind of, you know, that sauce that they give.
1: But
0: heaven.
1: Like for me, pizza is a staple 야식. It's like mm-hmm. in university.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캐나다 university는 피자 진짜 많이 시켜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 이 한 무리에서 피자를 시켜서 이제 네. 배달 받으려고 로비에 내려가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거 시켰어요. It's like pizza is like a staple late night food kind of thing.
0: Yeah.
1: So
0: and in like, the U.S. and here in Korea, you know, a lot of people do order pizza late at night.
1: But the difference is, I think, is that Korean pizza, I find them more sweet.
0: Yeah.
1: And Canadian and American pizza are very salty.
0: Salty, oily.
1: Oily.
0: 되게 기름져. 네. 근데 에이샤 너무 죄송하지만 the people have spoken. 두두님 족발, 우리 누제미치님 족발 가자. 네, 불족발 바 여유롭게님. And 누제미치님 불족발, 마늘족발, 왕족발, 족발장. 네.
1: It's so funny. 두두님께서 에이샤 말은 만세. 이유를 알겠다. 울랄라님의 brainwash. 너무 맞는 말이어서.
0: 여러분, 족발 versus pizza. 에이자한테 미안하지만
1: okay.
0: 족발 takes it! Moving on to the semi-finals!
1: I was outnumbered.
0: 네. 와, 다음 매치 어떻게 됩니까?
1: 삼겹살 versus 김떡순.
0: 네. 삼겹살, pork belly versus 김떡순. So 김떡순 is short for 김밥, 떡볶이, and 순대. 순대. Right? Because this is like that trifecta. When you go to these Korean 그 분식집 yeah. right? Korean snack restaurants, they always come as like a
1: One
0: combo,
1: set.
0: Right? Or a set. 네, 떡튀순 or 떡순대. Or 떡, what is 떡?
1: I think
0: 김떡순. 김떡순. 이렇게, right?
1: Oh my gosh.
0: Asia, which one are you going for? Because you like both.
1: I'm gonna go with 김떡순.
0: 김떡순으로
1: 할 거예요. Just because 삼겹살은 가끔씩 it's 비계 많을 때도 있으니까. 네. I know a lot of people, some people like 비계. 네. But I'm gonna go with 김떡순.
0: So 비계 is, she's referring to the fat.
1: Yes.
0: Right, the fat portion.
1: Yeah, like the fatty parts.
0: 네.
1: And by the way,
0: yes.
1: if you go to like Canada or America, just say 김밥 and 떡볶이. You don't need to like change it into a different word.
0: Oh yeah.
1: Like, everybody knows it now.
0: Yeah, even in the US, I know they sell frozen 김밥. In 그 Trader Things,
1: yeah.
0: right?
1: yeah.
0: 거기서 그 냉동 김밥 팔거든요.
1: 네.
0: I heard it's supposed to be good, but probably not as good as the kimbap you get here.
1: Yeah.
0: I can't imagine.
1: I'd say.
0: Okay, so kimbap, 순대, 떡볶이, they're referred to as their own, you know, you don't have to translate it into English.
1: Yeah.
0: Oh, but, you know, I do apologize, Asia, once again.
1: 왜요?
0: But 사람들이...
1: 네.
0: 이 김떡순보다 삼겹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나이대가 어떻게 돼?
0: 우리 리세 나이
1: I feel like 삼겹살 is more of like a
0: 조심히 말하세요, 이제.
1: I feel like 떡볶이 is more like 초등학생.
0: Oh, my wife loves 떡볶이.
1: She's young.
0: But she grew up on it. That's why.
1: Yeah.
0: I think people that grew up on 떡볶이.
1: That's a really 진짜, great expression. Grew up on.
0: Right. If you grow up on like a snack like 떡볶이 because it's been around so for so long.
1: Yeah. It's like. It hits home.
0: Kevin Peck saying ageism. 네, 진짜 Asia. Asia is being ageist. But, you know,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for this
1: okay.
0: one too. 네. 삼겹살 versus 김떡순. 삼겹살 takes this round. 와, 진짜 이 떡볶이를 dropping �teokbokki is one of the harder things that I would have to do tonight.
1: Yeah. 네.
0: And the final round of eight. Who's up against who, Asia?
1: 전 versus chicken. Come
0: Korean,
1: on, guys.
0: Korean pancake versus chicken. 여러분, 이거는
1: Come
0: 그냥
1: on.
0: 빨리 넘어갈게요.
1: It's chicken.
0: 당연히 치킨이죠.
1: Yeah, like...
0: 네. 양념 or original fried?
1: Ooh, my dad always goes with 양념, so even though the rest of the family likes 양념, we have to go 반반. My dad likes 후라이드,
0: 맞아요.
1: And I like 양념.
0: I like fried. And my daughter and my wife likes 양념.
1: Yeah, 양념 is good. Like, not too spicy, 네. but still.
0: 그래서 일단 8강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there are only four representative late night snacks. 네, 대표 야식 네, 메뉴 아이템 딱 4개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1: yes.
0: 해야 되지? France, Spain.
1: 한국!
0: 뭐 한국, okay. 한국, I like to be optimistic too. 네, 대한민국 and... 누구를 올려야 되지? France, Germany, right? 대한민국, and Spain.
1: Okay.
0: 진짜 이렇게 okay. top four가 우리 여기서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1: Remember when you started the show, you talked about you like had a like a assumption, like this guess of 이거 꼭 나올 것 같다. 혹시 저기 있어요?
0: 네. 여기 top four까지 나왔습니다.
1: Okay, I think I know what you mean. Okay. 네.
0: So I've played this, you know, this 야식 World Cup with my students. We played it at home.
1: Okay.
0: 똑같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1: I think
0: round of 8까지 조금 달라졌는데 근데 round of 4 비슷했어요.
1: Okay. 자,
0: 라운드 이제 마지막 세미파이널즈죠. 이제 there's only four teams left. What's the first match?
1: Chicken versus 삼겹살.
0: Chicken versus 삼겹살.
1: I will be very disappointed in
0: 여러분,
1: you.
0: 여러분, 저 삼겹살 사랑하거든요.
1: 네.
0: I love 삼겹살.
1: But
0: 진짜 치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1: Yeah.
0: 치킨은 anytime, anywhere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Especially Korean fried chicken.
0: Oh yeah, takes
1: like,
0: the crown.
1: 그 진짜 유명해요. 한국 네. like chicken.
0: 네. 마차님, 누제미치님. 치킨 가자. 치킨 갑니다.
1: Yay!
0: 네, 치킨 takes it against 아까 뭐였죠?
1: 기억 안 나요.
0: 삼겹살이었습니다.
1: 아우, 삼겹살.
0: 자, 자 마지막 the other the semifinal match that we have it's 탕찌개 versus 족발. 근데 이거
1: 탕찌개 didn't we eliminate it?
0: 아니요, 탕찌개 갔어요. 네, 탕찌개 was something that I forgot what it would survived against.
1: 피디님이 두 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0: 진짜 탕찌개랑 족발 와. 진짜 배부르게 너무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But I think we should go with the 족발 because it's like the majority, right?
0: 와, 에이샤.
1: 뭔가 그러면
0: 양보하는 거예요?
1: 아니, 속 아플까 봐. 탕찌개 먹으면 밤에.
0: 에이샤 여러분, 에이샤 마음 보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면서 지금 족발 가자고 합니다.
1: 9년만 기다려주시면 달려가서 치료해드릴게요.
0: 지금 너튜브에 지금 일단 wallpaper 지금 배경 화면으로 됐습니다. 족발 외쳐! 족발가 갑니다! 네, so 족발 takes it against what? 이거는 결승.
1: 결승?
0: The final round we have arrived. 이게 I said I ran it two times, right? 이렇게 finals 항상 남았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finals 남았는데 근데 두 번 똑같이 this menu item took it.
1: Yeah, I hear you.
0: This is the 2026 World Cup. If you had to, you know, I guess equal it to another country, this would probably be Spain. I think Spain are the favorites for this year's World Cup, right? 네.
1: What about this whole studio? What do you guys think?
0: 우리 PD님들 둘 중에 어떤 걸로 갑니다? 미대 PD님, 족발 vs. chicken.
1: Chicken.
0: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은요? Chicken.
1: 부장님 되게 진심하시다.
0: 어차피 족발 안 먹어봤으니까.
1: 네.
0: 네. 일단 수빈이 우리 닥스수님도 치킨 게임 갑시다 라고 하는 건 누제미치님만 이렇게 족발이 계속 하고 있네요.
1: 엄마가 오늘 저녁은 치킨.
0: 우와.
1: 아 근데
0: 이렇게 하다가 족발 이기면 어떻게 하지?
1: 근데 저 오늘 친구랑 놀러 가서 내일. 내일 치킨.
0: 자, 우리 이재영님도 It's like France versus Spain. 맞아요. 진짜 이게 파이널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I have decided as well.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as well. 2026 BFM All-Star English Yashik World Cup. The winner goes to... Chicken입니다! Chicken is the champion of the 2026 BFM Yashik World Cup.
1: 저희 이렇게 음식에 진심이었나요?
0: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match. I'm speaking on behalf of Chicken to all... Koreans out there
1: yes.
0: who have loved me timelessly, who have chosen me over 족발, over 탕찌개, over pizza, over 똥집.
1: 지금 치킨 드신 거예요.
0: 저는 forever, until the end, I will be 국민 야식. This is Chicken, signing off. 자, BFM All-Star English 야식 World Cu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si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for coming on again.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Yes.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We have hour number two, highlights of this past All-Star English. 여러분, don't go anywhere.

0: more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7 o'clock.

0: Welcome back, listeners. You are tuned in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t's the Friday show. That means another fun episode of Nice to Minsu that you enjoyed in hour number one. Hour number two, coming up, we have highlights ready for you. Highlights from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 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Ready to level up your English game with some of these highlights to review, right? All the English phrases and all the fun talk that we had. Let's see what we have first. Up first, we have with Asia.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that we have every Tuesday with her. Fun times indeed. And right after that, we have Melissa. 영어 할 결심. Highlight ready for you. So let's get to it.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1: Please,
2: not. Stay home every- 생각이고.
0: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3: 네 생각이고요.
5: 오늘 건 좀 기분 나빴어. 혹시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지?
3: No, I was just doing 대본.
5: 그치, 대본들 읽는 거죠?
3: Yeah.
5: 이 살짝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3: No, it's just 부산 사투리.
5: 알겠어요. 여러분,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아까 뭐라고요?
3: 그건 네 생각이고.
5: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됐었는데.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we have.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is back, the Gen Z vibes are also back.
3: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5: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ut before we get going with this, we have a couple I guess newcomers, right?
3: Yes.
5: Newcomers and 오랜만에 온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뉴젠 미채님 saying 오랜만입니다라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Welcome
3: Hello.
5: back.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also, first timer I think 지우인가? I think 지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우님, thumbs up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3: Thank you.
5: 지우님, thumbs up to you as well.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랑 1인.
3: Oh no, 그냥 무시하세요.
5: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1일 plus forever. 오늘부터. 네.
3: Gosh.
5: 근데 문자 하나 더 우리 동치미 막국새님. 맛있겠다. Yeah. 시원하고 동치미 너무 사랑해. 동치미 막국새님 이제 알게 됐는데.
3: 알게 됐는데 혹시 제 블로그를 통해. 죄송해요. I just need to slide that in there.
5: 네.
3: No, because in my vlog I started with, hey guys, by the way, we are like a radio show.
5: 맞아요.
3: So like,
5: 저도 그 편집에 살짝 그 영어 살짝 도와줬는데.
3: 아, 그럼 정말요.
5: 혹시 에이저 그 영상 통해 혹시 알게 됐으면 일단 알게 됐는 게
3: 네.
5: That's what I'm thankful for.
3: Yeah.
5: So 일단 뭐 동치미
3: Welcome to the family, guys.
5: 동치미 막국수님? 네.
3: 막국수입니다.
5: 네. 막국새?
3: 네.
5: 아, 막국새님. Welcome to the family. 오늘부터 저랑 1위 됐습니다. 어떻게 너무 기분 좋겠다. 자, 그래.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Okay, now that the Gen Z vibe is back,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스트레스 풀기 밸런스 게임인데요. What stress? Oh my god, we're just stressed by everything, honestly. According to a global survey covering 44 countries and more than 23,000 people, the biggest sources of stress are, actually, I guess this is kind of obvious, money. 돈,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미래 불안,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and family issues, family drama.
5: 네. And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how people deal with the stress, right? Stress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3: 네.
5: You have to deal with it, right? Because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ho often turn to things like drinking, partying, well, spending money as a reward, Gen Z these days, they are increasingly choosing quieter and more controlled ways to cope. 술과 뭐 소비 대신 젠지들은 뭐 산책이나 뭐 혼자만의 시간 같은 이게 무해한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대요. 이거 맞습니까, 에이저?
3: Kind of guilty. Anyway, many still reach for their phones first,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like watching TikTok or YouTube videos, but our videos are okay anyway, and listening to music. But at the same time, a growing number are looking for ways to disconnect and recharge in real life. 부스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relieve 하시나요?
5: 네.
3: I guess for me, before, well, still reading, like, if I'm really burnt out, I would just lock myself out from the world and just read for a day. I'm currently reading, actually, Twilight for the first time.
5: 그거, 네.
3: 네, 뱀파이어.
5: 뱀파이어, 네.
3: 네, 그거 읽고 있는데.
5: 그거 진짜 옛날 건데.
3: Yeah, I actually just, I watched the movies, but 네. I never read the book, so I started that.
5: Okay.
3: Or, I guess another thing is now that I am 성인, me and my friends are planning on a camping trip when I get back to Canada.
5: Oh, 재미가, 캐나다의 캠핑! 와, 진짜 제대로 하네요.
3: Yeah, but we're kind of broke.
5: 어.
3: 살짝 어떤 느낌,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은 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숲에다가 텐트 쳐서 자는 느낌이야.
5: Because, you know, I'm sure, you know...
3: It's expensive. Cabins are expensive.
5: Does your grandma have a backyard?
3: Yeah.
5: Oh, nice. Right? Well, backyard, they can tent 치면 되겠네요. Right? Set up a tent.
3: And get eaten by black flies.
5: Oh, but can you have open fires?
3: We'll see. Like,
5: well, 해보고 we'll see. If the police come, 그때 그거.
3: Yeah.
5: 네. So, Ooh. Different ways Gen Z's relieve their stress. Yes. 네.
3: I'm sorry. I was just going to read the comment. 동치미 네. 막국사님, 맞아요, 맞아요. What's in my bag 보고.
5: 네. 아, 우리 방송 그때 나이스트 민수가 우리 All-Strength의 첫 경험이었네. 어, 그렇게 좋은 경험. 네.
3: Yes. 특히 브이로그 마지막 아, 브이로그도 말씀해 주셨네. 아, anyway.
5: 브이로그 말 안 해도 되는데.
3: 친구들은 나가라는 마지막 멘트. 아, 친구들이 요즘에 영상을 보더라고요.
5: 네.
3: 아, 친구가 갑자기 테너라는 친구가 너 블루베리 좋아하지? 그러니까 블루베리 많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니까 브이로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나가라고 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5: 네.
3: So yeah.
5: 피디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3: 돼요,
5: 이제
3: 돼요.
5: 에이저 엄청 가리면서 이제 빌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이저의 하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네.
3: Oh, one more comment. I 네? love this. 빙고송님이 the bed rotting for sure. Oh my god, 아, bed rotting.
5: Bed rotting.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 if you work every day, right? And you like barely get to rest at home, bed rotting. Oh, 너무 좋을
3: Perfect.
5: 것 같아요.
3: Amazing.
5: Bed rotting 뜻이 뭐냐면 침대. 침대에서 그냥 사람이 그냥
3: 썩는 거예요.
5: 그냥 썩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있어서.
3: 네.
5: Right? To some people, 와, 진짜 꿈이고.
3: 네.
5: Other people 그 정도 이게 못 견디잖아요. 아,
3: 맞아요.
5: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3: Actually, this is kind of similar to our first topic.
5: 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When you're stressed, would you rather 아, 아니네 sweet treats or savory comfort? No, I was like 저 이거 나중에 주제 나와요.
5: 여러분,
3: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5: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What was the first question again? 네.
3: Yes, 저희 스트레스 날 때 do we go for sweet treats or savory comfort? So like. If you reach for something sweet 네. or something like spicy or salty.
5: Okay. So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쪽입니까? 당 중단, right? 당 중전으로 이게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 Or 나는 맵짜다. 맵짜단, 맵짜단. Sorry, 맵짜다가 아니라 맵짜단. 이 매콘 짭짤한 걸로
3: 네.
5: 스트레스를 푼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2부에 문자 요정이 참여한 분들 중에 선물 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3: I think you're 민수님은 뭔가 단 거 할 것 같아요.
5: Oh, you know me. So well.
3: Really?
5: 네, 저는 단 거를 I think I have a separate stomach for like desserts. 아무리 배불러도
3: 네.
5: If you put a cake in front of me, I'll eat it.
3: Yeah.
5: Yeah.
3: I feel like my dad says I have a hollow leg. 허벅지가 이제 뚫려 있다고.
5: Wait, what does that mean?
3: 거기로 음식이 들어가니까.
5: 아, okay.
3: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5: 아, wait, hollow what?
3: Hollow leg.
5: Hollow leg.
3: 네.
5: Oh.
3: You wait, have a hollow leg.
5: 그런 의미 아니죠? Because you know people when they like when they indulge themselves
3: yeah.
5: in sweets, they say, oh, like, 먹으면 안 되는데, because these go straight to my thighs.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3: No,
5: 그쵸?
3: But like,
5: 그런
3: this is just like general.
5: 아, 그냥,
3: but still.
5: 그쵸? So, you know, when we're stressed, we crave like certain flavors,
3: yeah.
5: right? Plenty of people relieve stress by eating. We all know that. like things like sweating over 뭐 매운 닭발, like spicy chicken feet.
3: Mm.
5: 이건 Asian, 이건 나 아닌데 라고 하고 있다.
3: Yeah, I'm sorry.
5: Or the sweet cakes. Mm. 어, 저는 진짜 okay 합니다. So is there a specific taste maybe that scientifically reduces stress?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당기, 뭐 유독이 당기거나 생각나는 맛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3: Speaking of, actually, different flavors can affect us in different ways. Sweet flavors are often linked to comfort and reward. 단 거는 편안함 그리고 보상. That's why people reach for chocolate or desserts when they really need like that mood boost. 단맛은 위로와 보상 그리고 당 충전한다고 하죠. Like sugar high.
5: 네, so that's for sweet treats, right?
3: Yeah.
5: What about spicy food?
3: Spicy foods can trigger the release of endorphins, sometimes called the body's natural feel-good chemicals. Some people describe it as a stress reset. 매운 맛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다고 해요.
5: 근데 저는 sweet 맛도 좋은데 spicy, okay, maybe sometimes, but also maybe as much as sweets, 저는 짠 거 땡길
3: really?
5: 때 진짜
3: That's
5: 많거든요.
3: That's the American in you.
5: 그쵸, 그쵸. So
3: 네.
5: what about salty foods then?
3: Oh, salty foods are often associated with comfort.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5: 네.
3: Comfort and familiarity. Anyway, think of like chips, fries, ramen, foods people often reach for when they want to relax.
5: 아.
3: 짠맛은 익숙함과 안정감.
5: 그럼 다 땡기는데, 근데?
3: I know.
5: Does that mean I'm stressed or does that mean I'm just hungry?
3: That's why 지우 주주님께서
5: 네.
3: 사실 짠 거 먹고 나면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짭짤한 거 먹고 싶긴 한데 하나만 고르라면 저도 모르게 일단 단 게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라고.
5: 맞아요. 일단 단 거부터 시작합시다.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아,
3: 네.
5: 좀 느끼한데 매운 거 먹자. 아 너무 맵다. 아 디저트 먹어야겠다. 이거를 영어로 뭐냐면 It's a vicious cycle.
3: Yes.
5: Right? It's a vicious cycle. 계속 이 나쁜 것만 계속 이 돌고 도니까 vicious cycle라고 하죠.
3: The dilemma of the
5: 네.
3: century.
5: 자, 까다로운 한국식 맛들을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 좀 저는 이 좋아하거든요. 이 쌉쌀한 맛 있잖아요. Like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차 라떼.
3: 네.
5: It's sweet but also has that bitter kick because of the 말차.
3: Yeah.
5: 이거는 bittersweet라고 하죠. Bittersweet. So This matcha latte has a nice bitter kick to it. Right? So 이 matcha latte는 좀 끝맛이 좀 쌉쌀하네. 혹은 뭐 달콤하긴 해. Right? It's bittersweet. Sweet and spicy. 근데 이거는 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 Yeah.
5: 탱이. 무슨 맛이냐면 좀 매콤 달콤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3: I love tangy.
5: 그 치킨 그
3: yeah.
5: 후라이 시킬 때 딱 그 기본 그 양념 맛이잖아요, 이게.
3: Yeah, like if you go to like North America and you're finding something similar to like that tangy 닭강정 then try American Chinese food. It's so good.
5: 맞아요. 어, 방금 심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칼칼한 맛, 이 시원한 맛 있잖아요. Right? 근데 이거는 refresh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Yeah.
5: 꼭 시원한 맛을, 이게 진짜 차갑고 시원한 이게 refreshing 뿐만 아니라, 진짜 근데 이거는 미국인들은 뜨거운 거 먹고 와 진짜 속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 안 들었거든요.
3: We're more like, I would say like a refresher
5: yeah.
3: at like some kind of cafe에 가면 이제 refresher drinks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5: 그쵸. But it's usually something that's cold.
3: Yeah.
5: Right? 네. 그래서 근데 그 시원한 맛도 refreshing. 왜냐면 이 시원한 기분을 주니까 refreshing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구수한 맛, nutty. Nutty라고 많이 쓸 것
3: that
5: 같아요.
3: That kind of sounds weird.
5: Nutty,
3: just because,
5: N-U-T-T-Y.
3: Like, Nutty 네. also kind of might mean, if you say it to a person, it might be like you're crazy.
5: 아, 맞아.
3: So, yeah.
5: Why are you so
3: like
5: nutty,
3: you're a nut
5: right?
3: bar, you know,
5: 그래서
3: like
5: nutty는 이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 Or toast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3: Yeah.
5: 이게 곡물을 구운 듯 이게 고소할 때 toasty라고 하고. Or I've never heard of like food described this way, but earthy. Right? 이게 흙, 내음처럼 깊고 구수한 풍맛이 뭐 예를 들어 그 전통 그 이렇게 차 or 버섯에서
3: 네.
5: 나오는 맛 그건 earthy라고도

0: like it wouldn't be red. 소스를 적게 넣는. But like I love 두쫑. But like 안 단 거.
1: 그래요.
0: 덜 단 거.
1: 또 덜 단 두쫑구 맛 없을 것 같은데.
0: 아, 맛있어요.
1: 다은님은요, 전 맵짠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Right. So 다은님 can't live without 그
0: spicy
1: and salty.
0: Yes.
1: Right. 맵짠이니까. Listeners,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If you don't get to them, 문자 요정 2부에 꼭 챙길 겁니다. Don't worry.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Okay, after a stressful day, what's your move? Infinite scrolling in bed for... See, told ya. Infinite scrolling in bed for hours versus get out of the house and do something with your friends. And 저희 애청자 고수님께서는 이제 네. 여자친구분이랑 선약이 있다고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1: 어?
0: Bye-bye! 축하해요! 저는
1: 올스타 시간에 약속을 했다고요?
0: 생일이라 가지고 여자친구분이 어. Happy birthday!
1: 이것도 PM 이거 패스 줘야 됩니까? 일단 이거 우리 미팅 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미팅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 진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풉니까? A. 혼자 침대에 누워 SNS 무한 스크롤링 or B. 무조건 친구 만나서 밖에서 놀기.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Yes, speaking of, like speaking of bed rotting, right? There's another word with rotting in it. It's brain rotting.
1: 아, brain rotting 많이 들었죠.
0: 네, 틱땡 이런 거 이제 계속 스크롤만 하고 있으면 이제 뇌가 죽는다 이런 느낌, 전 뇌 그런 느낌? 네. Brain rotting, bed rotting.
1: 우리 가끔씩 딸 as a reward 숙제 막 하고 아빠 네. 좀 봐도 돼라고 하면 가끔씩 보여주거든요. Like just the sounds that come out of like her scrolling.
0: God. It's so bad.
1: 트랄레요 트랄라. 오살루 두두두두두두두.
0: Yes, that's brain rot. We call that brain rot videos.
1: 이제 허락해 주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Like I can't take it back, right?
0: After Ballerina cappuccino.
1: 하지마. Stop. 하루야 그만. 그만. 알겠지?
0: I'll be it too.
1: 네. 나 이 개그 이제 그만둘래. Now, it does seem like more Gen Zs are trying to spend less time on their phone these days. Okay? Mm-hmm. But at the same time, a lot of them are also avoiding that whole 그 hustle culture mindset라고 해야겠다. Right? Hustle culture. 엄청 바쁘게 사는 이 문화. 그쵸? 그래서 요즘 they want balance, not burnout,
0: yes,
1: right?
0: Yes, yes. That's right. Like, one of the fastest growing stress relief trends among Gen Z is simply getting outside and moving. Like, go to that hot yoga, you know? Infinite scrolling is out. Well, not for everybody, but hopefully. 무한 스크롤은 지구 움직임이 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운동 자체보다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1: Like, 맞아요.
0: You see so many people running lately.
1: Running, walking,
0: Pilates
1: cycling.
0: Pilates
1: princess. 뭐, 무슨 노래였어요, 방금?
0: Pilates princess.
1: Pilates princess. 그쵸. 네. So Gen Z, these are all popular ways for Gen Z to get out, reset, and recharge, right?
0: Yeah.
1: Now, I heard there's this trend, this walking trend that's really popular on social media. What's this all about?
0: Oh, I'm so excited. Okay, so this is called the hot girl walk.
1: 대학교 갔다 온 에이시 어머니 뭐가 좀.
0: 아니, 이게 원래 이랬는데요.
1: 에이시 어머니. 원래 이렇다거든? 내가 아는 에이저가 아닌데?
0: I feel like I got sassier. 왜냐면 그때는 이제 성이 미성년자니까
1: 근데
0: 제가
1: 저도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Yes! Right? 이렇게 계속하는 친구도 있는데
0: 이제 그 경계가 몰랐어요. 이거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미성년자 때는 그렇죠. 이제는 성인이니까
1: 네, 대학교 가서 you become self-aware.
0: Yeah.
1: 난 이런 사람이구나. But yes, continue.
0: So speaking of hot girl walk, it's a huge trend. It's not about looks. It's like a mental ritual meaning. Like the cool me loves my life. You know? Like 예쁜 사람은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는 멋진 나를 뜻한 힙한 멘탈 관리법이라고 해요. I go on so many walks.
1: 그렇죠. 근데 이 this way of walking, it's not just a regular walk around the block, right?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it has like rules to it, right?
0: Oh my god. Yes. 네. You put on headphones so you being performative. We call this like performative girl. Like you like performative reading, performative walking. And you think about three things. Gratitude. 내가 감사한 것. Goals, 내 목표, because we need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how hot you are!
1: Yes!
0: I'll be so embarrassed if my friends see this? 내가 얼마나 멋진지. It's a brain detox where you block out the world and focus purely on yourself. Like, we have gratitude journals now. Like, we do that. And, like, we dress for the occasion, too. Like, 네. like oh my, like, for my camping with 네. my friends, I really want to get a new outfit for that. I'm, like, trying to convince my mom.

0: 제가 지금 젠지들이랑 이게
1: 잘 맞죠?
0: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땀나. 왜 이렇게 에너지
1: 없지? Just be your most confident self.
0: 맞습니다. 자 여러분 yes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되는데요. 자 real quick 젠지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이거 영어로 이게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할 건데요. 우리 약간 infinite scrolling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infinite 무한
1: 네.
0: scrolling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SNS 쇼츠 피드 등 멈추지 않고 계속 보는 거는 infinite scrolling. 근데 이런 scrolling도 있어요. doom scrolling.
1: Love that.
0: 어 그래?
1: 너무 근데, 많이 써요.
0: 근데 doom scrolling은요. 어 여러분 이게 doom D-O-O-M 뭐가 뭐지? 이렇게 지구가 멸망이
1: yeah, 되는 doomsday.
0: 그렇죠. doomsday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속 안 좋은 뉴스 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SNS 뭐 포스팅 이런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뭐가 재밌는데 어 이런 뉴스 좋은 건 아닌데 왜 계속 보게 되지?
1: Yeah.
0: This is what you call doom scrolling.
1: 네.
0: 근데 아까 뭐라고 마지막 그 hot girl walk라고 했잖아요.
1: 네.
0: What's a hot girl walk again?
1: I feel like just like hot girl walk, hot girl yoga, hot girl Pilates, just put hot in everything.
0: 그렇죠. 근데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1: 네.
0: 그렇죠. 이거 hot girl walk는 저는 hot girl이에요. Right? Hot boy예요.
1: Yeah, like being performative, like 네. being put together. That's the trend lately.
0: 나는 귀찮은 boy walk를 합니다. 매일. 여러분.

0: That's right. Time for Ibi Tajin Small Talk with none other than Minju Sam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am,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well. And he's doing great as well.
1: Oh, okay.
0: 네, as you
1: I'm
0: can
1: glad.
0: See.
1: I'm glad. Yeah.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깜짝 놀라긴 하는데 아, 사람들 희한하게 저 쿠션 들고 방송하면 뭐가 좀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느낌 들어서 이거 뭐라지? 컴포트 필로라고 해야겠다. 근데 진짜 이게 physically 컴포트 주는 것보다 이게 마음 컴포트도 주는.
1: 아, 그래요? 네. 한번 믿고 오늘 한번 의지해보도록 하지. 팔꿈치를 막 누르고 네, 있어요, 일단.
0: 네.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스트레스 버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막 진짜 막 세게 막 그거는 뭐 혹시 필요할 때 뭐 때려도 돼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민주 쌤 들어왔으니까 역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데 네 누나 내 여자라니까. 네 이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죠?
0: 아니요. 네 일단 이분도 오늘 처음 오니까 뭐 민민이라고 하네요. 아 뭐 민주 and 민수. 네, I think that's what they're pointing at. 네, 민주 쌤 성우셨습니까?라고 하는데 잠깐 이분 너무 방송도 안 듣고 이런 문자 올리면 성우? 이거 voice actor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혹시 그 예전에 그런 일 했어요?
1: 아니요, 전혀 안 했죠.
0: 아 그래요? 우리 누나 내 여자라니까님. What do you mean by this message? Net, let us know. 근데 칭찬도 많이 들어옵니다. We are from Jiu님. 민주 언니, your outfit is so cool today. 라고 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민주 언니라고요?
0: 언니라고 보냈네요.
1: 감사합니다.
0: 타이포 아니죠, 이거? 네, 저희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죠? 민주 언니라고 부르는 건 처음 듣네요.
1: 처음 듣습니다.
0: 원래 쌤인데, 그렇죠?
1: 민주 쌤이죠.
0: 맞아요. 여러분, welcome once again to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here 민주 쌤 levels up our Small Talk game, 죄송해요. Our Small Talk game as always. So, what are we getting into today?
1: Yeah, I have a question.
0: 네?
1: As usual. Have you ever made plans and then immediately regretted them later?
0: All the time.
1: Yeah.
0: 진짜 맨날. 와, 왜 약속을 잡았지?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왜 약속을 잡았지? I mean, not all the time, but yes. Sometimes I do it out of, you know, duty, I guess. 약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 때도 있고요. But yeah, because you know, a lot of us just want to stay home and rest, right?
1: Right.
0: But
1: yeah, that
0: 그렇습니다.
1: happens. And you're excited when you make the plans, and when the day actually comes, you know, suddenly staying home feels like the better option.
0: 맞아요.
1: 준비를 하고서 나가면 너무 재밌게 놀 수 있는데,
0: yeah.
1: 아, 그 가기까지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0: 근데 the best feeling is when they call and say, 민수 어떡해,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yes라고 하는데, what can you do? It's okay, right? We'll reschedule.
1: Right.
0: 근데 이게 심지어 이게 나갈 준비까지 다 해놓고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1: Oh yeah, exactly. And I think we've all had those moments.
0: 네.
1: 항상 뭐 그 준비 다 해놓고도
0: 맞아요.
1: 가기 전까지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Right?
0: 너무 공감됩니다.
1: Yeah.
0: Super and, relatable.
1: And sometimes it's not because you are tired or upset. You just don't feel like being around people.
0: Yeah.
1: 그 약간 사람 만날 에너지가 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날이 네. 있을 때가.
0: Today's segment is speaking to me. 네, 오늘 너무 공감되는 이게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yeah.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Yes,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ose days when you'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0: 맨날인데 나는.
1: 그래요? 친구 없죠.
0: 좋아요. 그러면 약속,
1: 민수.
0: 네?
1: 아니.
0: Sorry.
1: 왜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0: I choose not to listen. 아니요, 근데 약속 취소하고 싶은 날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1: 네.
0: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almost canceled. 취소할 뻔했어요. 이 표현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여기서 almost는 거의 하마터면이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 almost canceled, it means they seriously thought about canceling something but ended up going anyway. 할까 말까
0: 오케이.
1: 계속 고민하다 결국 가긴 갔어요.
0: 네.
1: Right?
0: 가기 싫어서 right 그 마음이 변할 때 이렇게 전하고 싶을 때 I almost canceled.
1: Right, a lot of people use this expression when they don't actually have a good reason to cancel.
0: Oh yeah.
1: Yeah.
0: 근데 이거는 like this like I almost canceled. 근데 이거는 조금 not to the person you made the, you know, like the promise or like, you know, with, mm-hmm. but rather 이건 혼자 생각 or to other people.
1: 아.
0: 왜냐면 이거 약속 같이 만든 사람한테 아, 나 못 올 뻔했어 because I almost canceled. Because I didn't want to come.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긴 하네요. Right. We've all been there, right?
0: 맞습니다. Yes. 네. So, I know what this means. It's not I canceled. 뭐 취소했다가 뭐 아니 이게 아니라 I thought about canceling. Mm-hmm. 취소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느낌이잖아요. Mm-hmm. Right? So, I guess 뭐 I almost canceled. But I'm glad I came. 그렇죠? 이때도 아, 취소할 뻔했는데 아, 오길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or 뭐 솔직히 뭐 오늘 아침에도 취소할 뻔했어. Honestly, I almost canceled this morning.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어,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almost didn't come. 친한 친구 사이에 저는 써본 것 같은데요.
0: 어, 그래요?
1: I wasn't sure if
0: Are
1: I was
0: sure
1: going
0: 친한
1: to...
0: 친구?
1: 그 친구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그쵸?
1: And I nearly canceled. 비슷한 표현으로 네. nearly, almost랑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뭐 친구가 약속 장 뭐지 그 뭐 장소에 나타나면 well, if you do meet up 뭐 이렇게 뭐 취소할 뻔했지 뭐 you almost canceled, didn't you? Right? 이렇게 yeah. 좀 장난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just in for fun,
1: right.
0: in jest. 좋아요. 자, 그러면 I almost canceled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you made it. 왔네?
0: 아, 민지, you know me. How about I barely came. I almost canceled. 취소할 뻔했어.
1: Why?
0: I didn't want to talk to anybody. 알잖아.
1: Then why are you here?
0: Because, honestly, you scare me more than people do. 무서운 지지배는 너 말이야. 그런 친구들 있죠. 너무 나한테 취소하면 좀 혼날까 봐. 무조건 가는 거. 네. 네,
1: 저희 혹시... 학생들이 늦지 않고 옵니다. 저희 항상요.
0: 네. 네. 우리 지우지우도 OMG so helpful라고 하네요. 부산 영어 방송 너무 재밌네요. 이런 문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저희들
1: 감사합니다.
0: 확실히 에너지를 줍니다. 네. 근데 이런 문자 말고 아까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분이 있어요. I'm not human님. 민수 삼촌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거 칭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감사합니다. So I almost canceled.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not feeling social today. 오늘은 사람 만날 기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social이라는 단어는요. 사교적인이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m not feeling social today, they mean they don't really feel like talking, hanging out, or mm-hmm. being around people.
0: Yeah.
1: And it doesn't mean you're angry or upset. Sometimes you just want a little quiet time to yourself.
0: Yeah.
1: 이럴 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And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because it sounds honest
0: yeah.
1: without, you know, like sounding rude.
0: Right. Because it's not I don't like people.
1: I don't want to see you.
0: 속마음일 수도 있는데. 속마음 그럴 수도 있는데. I don't like people. I don't like you. Right? 같이 속마음일 수 있는데.
1: Uh-huh.
0: Right? You could feel that way on the inside, but at the same time, 그냥 오늘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Like,
1: right.
0: I just want some alone time by
1: right.
0: myself. Mm-hmm. 그래서, sorry, I'm not feeling social today. 미안,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어. Mm-hmm. 좀 사회생활은 좀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I think, like you said, it's being honest.
1: Mm-hmm.
0: And people will understand, I
1: right.
0: think. 네.
1: And you'll hear this a lot after a busy week. 자,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right? People just need a break from like conversations, notifications, and socializing.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I need some me tim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I'm keeping to myself today.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0: right.
1: 많이 쓰시죠?
0: 네, I'm keeping to myself.
1: Yeah.
0: It's just me. Today,
1: and
0: right?
1: I'm staying in tonight.
0: Staying in. 어디 안 나가고.
1: 나갈래.
0: 맞아요. 그러면 친구가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I'm not feeling social today.
1: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So yeah, it's kind of like a good excuse. It tells people, you know, you're being honest about
1: right.
0: how you feel, right? Mm-hmm. Letting people know that maybe you don't want to be too active today, right?
1: right?
0: 좋아요. 자, 그러면 I'm not feeling social today. 이 표현을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do you want to come out with us tonight?
0: Minju, honestly, I'm not feeling social today.
1: Everything okay?
0: Oh, yeah, I'm fine. 괜찮아.
1: When that, what's the plan?
0: Avoiding people professionally. 나 그거 잘하잖아.
1: 민순이 아니라 그냥 민수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저예요. 네, 저거 우리 너튜브에 우리 모나미 일플로어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비라도 내려줘. 아, 나가기 싫어. 누가 캔슬 해줘라.
1: 맞아요.
0: 이 마음 진짜
1: 갑자기
0: 공감됩니다.
1: 배가 아픈 것 같고.
0: 네. 아 근데 you know if you get sick, you're the reason things something gets canceled. But if somebody else does it, like I said, 아 약속 준비 다 했는데 아 제발 딱 나가기 싫어. 전화만 줘라, 문자만 줘라. 딱 오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 어떡해, 어떻게 나 준비 다 됐는데 그냥 막 옷 벗고 막 있으면서 잡옷 다시 갈아입고 아 it's okay 뭐 할 수 없지 라고 하는데 totally understand, totally
1: yeah.
0: understand.
1: 민수 친구분들 보고 계신가요?
0: like you said 친구 없어야죠.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Can we take a rain check?
0: 오 이거 많이 쓰죠.
1: 그죠. 다음으로 미룰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하자라는 표현인데 이 원래 야구 경기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요.
0: 네.
1: If a game was canceled because of rain, people would get a ticket to right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티켓을 받아서.
0: Right, because the game is canceled due to the rain. 그래서 rain check을 받으면 이걸로 다음 경기로 뭐 인정해준다.
1: So this is can we take a rain check means can we do this another time? 굉장히 프렌들리한 방법으로 right 이제 바꾸는 거죠.
0: 오, 예. 맞아요. So can we take a rain check? 왜냐면 이건 예를 들어 누가 뭘 초대했는데 뭐 완전 그냥 no 싫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말고 나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은 안 돼. 예를 그때 안 돼. Right? So you could say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뭐 방금 그거 너 나를 초대해 준 거 뭐 그 이벤트 아 그때는 안 되는데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그거 다음에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1: Right. And what I love about this expression is that it keeps the door open. You know, you're not saying no, you're saying let's do it another time.
0: Oh yeah.
1: 그래서 이 take a rain check은 일단 뭐 maybe next time보다는 뭔가 다음번에 하자는 얘기를 의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Exactly. So if somebody says, you know, or asks, can I take a rain check? Don't be offended. 기분 뭐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그냥 뭐 같이 하고 싶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but 그때는 시간이어서 오늘 안 돼서 그때 시간이 안 돼서 right? They still want to hang out with you, do something with you, just not today.
1: Not today.
0: 그걸 표현한 겁니다. So, can we take a rain check? 이 표현은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Are you still coming tonight?
0: I mean, too. About that.
1: Why do I suddenly hate those two words?
0: Minju, can we take a rain check?
1: Again? At this point, I'm starting to think you don't like us.
0: 아니야, that's not true.
1: 그럼 왜?
0: I like my house more. 이해해줘 좀. Big thank you to Minju-san for this week's segment. Well, listeners, time to wrap it up. Enjoy.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by 악동 musician,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Have a good one.

0: world. BEFM, Busan Yeongwa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44 and you're tuned into Busan Worldwide. And it is time for News Insight.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titled News Insight. And for that,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행시.
1: 해가 뜨겁습니다.
0: 양.
1: 양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0: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다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의 백그라운드를 좀 다 바꿔봤는데요. 오늘의 토픽과 정말 비슷합니다. So it says that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has greatly increased recently. And among them, the love for Busan from Taiwanese people is reported to be especially hot.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detailed look at this news. 최근 부산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크게 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대만인들의 부산 사랑은 특히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10일 부산 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147만 5,809명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이 29만 82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적별 카드 소비에서도 대만이 2,983억 원으로 전체의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부산이 서울을 거쳐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니라 자꾸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부산의 카페와 야경, 음식 등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부산 관광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on the 10th,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who visited Busan through April this year totaled 1,475,889 people. And breaking it down by country, Taiwan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with 290,820 tourists. And in terms of credit card spending by nationality last year, Taiwan also took the highest proportion. And it is said that among Taiwanese people, Busan is establishing itself as a travel destination they want to repeatedly visit, and rather than just a city briefly stopping by via Seoul. And driven by young individual tourists, content featuring Busan's cafes, night views, and food are being shared through social media. And the term Busan fever has even emerged among Taiwanese people who have visited Busan. So what does it mean? 부산에 방문했던 대만인들 사이에선 부산병이라니 용어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1: 네, 부산병은 말 그대로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부산의 바다와 분위기를 계속 그리워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여행 후유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0: 네.
1: 특히 SNS와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인들이 부산병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데요. 대만 관광객들의 SNS를 살펴보면 한 달도 안 돼 부산에 두 번 갔다. 나는 정말 부산병에 걸렸다거나 모두가 부산병에 걸린 채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부산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대만인들의 부산 사랑이 정말 잘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So actually, Busan fever is literally a new term meaning a travel after effect in which after returning from Busan, one cannot escape from its charm and continuously just miss Busan's sea and atmosphere during daily life, wishing to visit again. Taiwanese people especially enjoy using the expression Busan fever on social media and travel communities, as you can see in our background. And looking at the social media of Taiwanese tourists, one can easily come across comments like, I went to Busan twice in less than a month, and I'm really down with Busan fever. So it's an expression that really shows their love for Busan. So what are the reasons why Busan is so popular among Taiwanese people? 그렇다면 대만인들에게 부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먼저 지리적 특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다를 낀 항구도시라는 점은 대만의 제2도시인 가오슝과 유사해서 대만인들에게 여행지로서 낯섦과 친근함을 동시에 선사한다고 합니다. 편리한 교통 덕분에 자갈치와 남포동, 서면과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를 짧은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덕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데요. 여기에 개성 넘치는 먹거리와 높은 빌딩 숲과 미로 같은 골목길이 좋은 공존한 도시 풍경, 시민들의 따뜻한 인정도 대만인들이 부산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요소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an be pointed out. The fact that it is a port city by the sea is similar to Taiwan's second city, Kaohsiung, and giving Taiwanese people kind of like a sense of unfamiliarity and friendliness as a travel destination. And thanks to convenient transportation, being able to tour major tourist sites such as Jagalchi, Nampo-dong, and Haeundae in a short schedule is also a big advantage. Now, due to relatively cheaper prices than Japan, it is highly popular among travelers seeking cost effectiveness and distinct food items. The city landscape where forests of tall buildings, right, and maze-like alleyways coexist, and the warm hospitality of citizens are also elements that make Taiwanese people feel charmed by Busan. Now, I understand that among Busan foods, 돼지국밥, which is pork soup with rice, is especially popular. 네, 부산 음식 가운데에서도 돼지국밥의 인기가 특히 높다고요?
1: 네, 부산 관광공사가 지난달 15일에서 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부산 미식 인기 투표에 따르면 대만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산 음식으로 돼지국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 관광공사가 대만의 항공사 타이거 에어와 함께 선보인 돼지국밥 콘셉트의 기내식도 약 4개월 동안 2,166개가 판매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0: 네. So according to the Busan Gourmet Popularity Vote conducted by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in Taipei, Taiwan from the 15th to

0: 17th of last month, 돼지국밥 was selected as the most preferred Busan food in Taiwan. And the 돼지국밥 concept in-flight meal introduced last year by the Busan City and Busan Tourism Organization in partnership with the Taiwanese airline Tiger Air is said to have sold a total of 2,166 units over about 4 months. We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umber of Taiwanese visiting Busan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So let's talk a bit about that. 네, 대만, 부산에서 부산에 찾는 이 대만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1: 네, 대만에서 부산 직항편이 많고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대만인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대만 관광객의 부산 방문 경로는 공항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전체 방문객 가운데 공항을 통한 방문 비중은 매달 76에서 7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대만 핵심 도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하늘길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만 프리미엄 항공사 스타럭스 항공은 지난달 부산과 타이베이, 타이중을 각각 연결하는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0: 그렇군요. 부산 관광시장에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So the good accessibility due to the abundance of direct flights from Taiwan to Busan and an arrival time of just around 2 hours is an element expected to draw more Taiwanese people to Busan in the future. And in fact, the path of Taiwanese tourists visiting Busan showed an overwhelmingly high proportion of airport usage. And among the total visitors, the proportion of visits through the airport maintained a level of 76 to 77% every month. Also, the air routes connecting key Taiwanese cities and Busan are scheduled to expand further. And the Taiwanese premium carrier Starlux Airlines newly launched routes connecting Busan with Taipei and Taichung last month as well. Now, how is the Busan tourism industry viewing the increase in Taiwanese tourism?
0: 그럼 부산 관광업계에선 대만 관광객들의 증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1: 네, 관광업계는 대만 관광객 상당수가 부산을 서울 경유 관광지가 아닌 독립적인 여행 목적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식과 야경, 해양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부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만 시장의 중요성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집중 환대 주간 프로모션을 운행하는 등 대만 관광객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2: 그렇군요. So the tourism industry i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aiwanese tourists have begun to perceive Busan as an independent travel destination rather than as transit tourist site via Seoul. And as a preference for Busan increases centering on food and night views and marine tourism content, outlooks emerging that the importance of the Taiwanese market will grow even bigg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Connecting and talking to our reporter here in the studio from Busan일보, Mr. Kim Dong-woo.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Hope you enjoyed it, but we will be back next week on Monday at 11:05 a.m. Final song is requested by Wonbin님, 떠나지 마요 by Yang Yusop.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축제 무대까지 이렇게 3개국을 투어를 했는데요.
1: 와, 많이 하셨네.
0: 네. 근데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1: 예. 예. 예.
0: 근데도 이 저희 작품인 틸 에디션 1장 춘몽이라는 작품을 예. 보면서 되게 이해도 잘 해 주시고 웃고
1: 아.
0: 네.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1: 네.
0: 그런 모습을 보면서
1: 재밌네요.
0: 네. 이 자막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있구나. 자막보다 아. 빠른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저기 먼 칠레 네, 산티아고에 네. 가서 테아트로 아밀이라는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 예. 탈춤을 한국 전통 탈춤을 추는데도 되게 신나했고
1: 네.
0: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무대에 뛰어와서 같이 놀고 이랬거든요.
1: 우와.
0: 정말 재밌었고
1: 네.
0: 그래서 이 저희 작품 주제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예. 꿈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들은 이 비행기로 30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공감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 느꼈어요.
1: 네. 네, 재밌습니다. 好, 他说有很多的一些让他印象深刻的一些场面哈。比如说去年的东欧的巡演然后呢会三国的一个巡演包括呢保加利亚、罗马尼亚以及呢波兰哈。然后那当地的观众自然欧洲人嘛但很少都会懂韩语所以但也不影响他们去观看这个演出。他说作品的话呢是叫一场直译的话一场春梦。对当地的观众哈在看过之后的话他会随着剧情去笑甚至是被感动到哭等等。所以他当时有一个感受就是什么呢原来还有一种就是面对外国观众的时候竟然还有比这个字幕来的更好去传达信息的一种方式哈也增加了他的信心包括今年一月份的话呢参加在地球另一侧的智利的这样的一个庆典然后呢当地的观众的话呢会随着假面舞的这个进行然后大家会这个参与其中成为演出的一部分对能够感受到呢是真正的被当地人呢去喜欢和理解哈他说即使是呢这个飞机飞三十个小时才能到达的地方但也不影响就是当地人和我们去理解比如说我们的长的生活我们的梦想和孤单这样的一些情感它是相通的哈。那同时的话呢这个听说去年还有入选这样的一个这个世界级的一个项目哈咱们釜山本地的这样的一个这个项目又能给我们简单的做一下介绍哈。对这边的其他嘿국제공연프로듀서로서부산시청년워드클래스사업에도선정되셨다고네들었습니다
0: 네
1: 소개해주실수있을까요 、
0: 네、사실네지난해정말운이좋게그청년월드클래스에선정이돼서、네、너무감사했는데요 이게3년간지원을받으면서해외축제나마켓에직접나갈수있었고 、
1: 예、
0: 그게제역량을키우는데정말큰도움이되고있고요 、
1: 네、
0: 정말사실엄청감사한네도움이되는사업인것같아요
1: 是的好其实呢这个这我调查了一下哈那么这个项目呢是咱们釜山市的一个叫青年世界班那最终入选的最终三人是被评选为文化艺术领域各选一人哈那会有得到三年的一个援助对那么来自这个海外庆典或者是其他的这样的一些很好的内容呢是给予了一个很大的支持哈这个也是非常能够促进艺术家们呢继续创作的一个很好的一个支撑对然后代表也说他自己是非常的开心也很期待哈好那네부산에서활동하는청년예술가로서느끼는부산의매력은
0: 네
1: 뭐신가요
0: 이게부산은정말재밌는도시라고생각을해요
1: 예
0: 이게바다가있어서낭만적이기도하고동시에항구도시라서굉장히산업적이고현실적이기도한이미지가있어요
1: 네
0: 무엇보다도시자체가이미무대세트같다는느낌도들거든요
1: 예
0: 그래서시장이나골목그리고산바다그리고뭐여러가지이관광지도그렇고 、네、 이세트를따로안만들어도될만큼곳곳에이야기가넘치고그런것들이아시아로열려있는출발점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저희도부산에서행복하게예술을하고있는것같고 、
1: 네、
0: 이그러다보니까이도시가서울의축소판이거나서울의서울보다조금작은 대도시가 예.

0: 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공연예술도 이미 성공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사례처럼 그쵸, 그쵸. 좋은 공연을 보려면 부산에 가야겠다라고 세계의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려면 부산을 아시아 공연예술의 허브로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그런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네. 기대합니다. 네. 아, 他说釜山是一个非常有趣的城市，在他看来，釜山大海很浪漫。 釜山市场互通，山海故事很多。对，那城市本身呢，就像舞台的布景一样。对，而且他说呢，釜山是一个直接面向亚洲开放的亚洲的这样的一个国际大都市哈，所以他说呢，在釜山能够呢去创作作品，去做这个艺术的创作，真的是非常幸福的事情。他认为釜山呢并没有必要成为首尔的缩影，反而呢，他希望呢，演出艺术呢也能够像釜山国际电影节一样哈。 이준토치被大家看到，然后他抱着的正是那大家如果想要看好的演出呢，就去釜山这样的想法和目标，想把釜山打造成为亚洲演艺中心啊。네，부산에도 예술 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네, 크게 한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긴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받는다 했을 때 1년짜리 단건 지원 사업으로는 예. 축제나 작품이 자라기 좀 어렵고요. 아, 오히려 3년, 6년, 그쵸. 10년 이렇게 길게 보는 예. 환경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예. 작품과 예술가들이 함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른 하나는 씨앗을 뿌리는 제작자 창작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작, 창작, 유통이 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같이 균형을 예. 맞춰서 자라나야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 수 있고 네. 저는 그런 텃밭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부산문화재단 그렇죠. 지원사업이 그런 단계적인 지원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예술가로서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好的, 有两个哈，第一个呢，这个所谓的长呼吸，或者说呢，这个长时间的这个投资和成长啊，对，他说呢，仅凭一年的短期的支援，其实呢很难成就好的作品和这个庆典，对，比如说三年、六年、十年的这个长期所谓对环境的投资，对你通过他的这个解释呢，我觉得他其实是举了一个这个庄稼。 的一个例子，然后呢，就这就是对土地的一个养护。那另外一个呢，就是播种者，也就是创作者。对，你要播种要种种子呀。那么土地营造好了之后的话呢，才会有更多的人愿意，以及呢是可以适合呢去播种。对，他说只有创作和制作以及呢流通这个三位一体，那么更多的艺术家呢才愿意留在釜山。那他想成为那个耕作。 土地的更多田地的人，他还说呢，包括呢韩国文化艺术委员会和釜山文化财团的各种支持呢，也正在持续的进行，给艺术家给很多的项目呢提供很多的一些援助哈。那这一点对于艺术家来说是非常重要的哈。嗯，好，那我们其实最近听到 K contents 就是 K 文化这个词呢，也是。 被世界范围呢关注以及受到欢迎，那您认为韩国在这方面，尤其是在海外市场的开拓方面，有哪些竞争力啊？对，啊，요즘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산업하고 있는데요.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한국 작품이 해외에서 예, 그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0: 네,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거의 전 장르 적으로 네. K푸드도 그렇고 K팝이나 무비 정말 여러 산업이
1: K뷰티
0: 네, K뷰티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동시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네. 공연 예술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해외에서 찾아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한국적이어서 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수성이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예. 보편적인 그런 정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족 이야기나 네. 경쟁 그리고 믿음과 불안

0: 생존, 사랑, 예. 그리고 또 외로움 이런 네. 보편적인 감정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공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 세계의 공연 시장과는 다른 한국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예.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것 같아요. 한국 공연들은 또 리듬도 굉장히 빠르고 밀도도 있고 감정도 되게 밀도 있는 편인 것 같고 예. 거기에다가 이 한국 이 전통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통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감각을 잘 섞는 공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해외 관객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비유하자면은 비빔밥을 이 먹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잘 섞여 있는데 막 섞여 있지 않고 조화롭게 섞여 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정말 맛있고 뭔가 조화롭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예. 막 섞여 있는 거 말고 예. 조화롭게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1: 음식을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0: 네. 그저 음식 비율 김밥이랑 네, 비빔밥부터 네, 배가 좀 고프기도 하고 지금 네.
2: 好的，很有趣哈。他认为呢，说到 K content K 文 K 对，他说呢，这个被全世界范围喜爱呢，并不是没有原因的哈。他说呢，原因恰恰正因为它是韩国式的，因为呢，其实，在讲述韩国故事的同时呢，也包含着很多的一些所谓普世的感情，像比如说家庭、竞争、信任、不安、生存、爱情以及孤独啊。那这些感情其实它是不分国界的。 不分国籍的，对，演出也是一样的。他说韩国演出的能量强，节奏快，那感情密度高，那再加上了一些的传统和现代的一个融合，是要呢给海外观众呢带来很大的新鲜感。那么，举个例子，就是，哎，又是美食哈，制作人也说了，这个演出呢，韩国的演出呢很像拌饭，把传统的、现代的各式各样的东西呢怎样呢这些元素呢都放在一个碗里面呢，就好好的去拌的话呢，它就能够成就世界任何地方的人。 都能够吃不到的味道也是会喜欢的味道哈。啊，对，
0: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아무래도 이 시장이 서울에 비해서 조금 적다 보니까 이 다들 좀 멀티플레이에 조금 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 인구들이 지역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도 있지만 그런 게 오히려 이 청년 예술가들을 예. 더 단련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사람이 배우도 하고 스텝도 하고 기획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운전도 하고 예. 여러 가지를 다 예. 하는 예. 네.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가들이 대단하십니다. 많이 있는 곳이 부산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그 독기 있는 생존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다 유감없이 발현되는 것 같고 예. 그게 또 우리만의 경쟁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2: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是，然后果然哈，做制作人真的是不容易哈，是全才。他说呢，还有一点就是韩国，特别是地区的青年艺术家们，因为 得到的援助少，那市场又相对比较小，所以呢，其实呢，各个啊都是全才，像剪辑演员、企划、翻译，甚至是还有自己开车哈，也巡演的时候，所以面对越是面对残酷的环境，那么以超强的生存力呢，在舞台上爆发出来，他认为呢，这恰恰正是他们的竞争力。嗯，好，那其实没有时间，因为真的时间的关系哈，没办法呢，在 做更多的这些作品的一些介绍哈，那亚兄这么先跟康哥唱，给他们소개할시간은많이없어서방금말씀드린것처럼네틀에디션플레잉그라운드또한룸메이트이라는룸메이트시리즈그동양도있습니다예다들기대에그찾아보시면즐겁게네보시면네좋겠습니다네好那我们
3: 时间的关系哈，那在节目的最后的话呢，也期待明年呢在中国巡演结束之后的话呢，能够再来和大家呢这个进行一个分享哈。多么希望六号节每청취자분들에게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의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로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일단 부산에 이런 열심히 하는 청년 극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예. 전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에 저희는 프랑스 국립

0: 안방 물관에 공연을 네. 하러 갑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젠가 저희랑 객석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꿈꾸는 청년분들께는 지역이라는 게 울타리가 아니라 예. 오히려 이곳에서 시작해도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인지보다는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여러 가지 기회를 찾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 어떤 질문을 들고 계속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아직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1: 네. 네. 好的，他说呢。 一个好消息呢，就是应该是下周是吧？如果没听错的话，那么下周在法国呢会有演出，也是一个很好的一个交流的机会，大家可以去关注一下。他提到呢，对于呢，有梦想的一些年轻人们，对他说呢，不希望大家呢这个很早的就把自己呢这个框在一个很。 限制在这样的一个所谓的地区的这个小的圈子里面哈，反而希望大家能够打开这个世界的格局，然后呢去努力的创作，也希望大家都能够梦想成真。
0: 네. 네. 그리고 시작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1: 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0: 네. 네. 저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세계와 아이 컨택하는 순간을 예. 아직도 기다리고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눈 맞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네. 이 안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0: 谢谢,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谢谢. 他说最后一句话，他说他想创造出呢更多的釜山这座城市能够和世界能够有更多的交流和对视的一些瞬间。当然通过作品了哈，他说呢希望呢这个不只是每一次的演出都不只是说一个。 这个结束之后，也希望能够呢有更长久的、有更多的一些交流。是，那也再次感谢哈。네 오늘 인터뷰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谢谢。 好的，没错，让我们感受到了他对于艺术的热情哈，同时呢，也让我们看到了艺术的更多的可能。这个是让我真的是。 非常有感触的地方，同时也让我们看到了釜山的更多的魅力，对不对？好，再次感谢，让我们进入歌曲的时间。好，为大家送上的这首《Shooting Star》来自 Air Traffic。

0: 네,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끔은 흐르는 시간을 잠시 붙잡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산 문현동 동천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무지개 다리. 그 다리 곁에서 수십 년째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추억과 세월을 보관해온 특별한 공간이 있죠. 바로 문현동의 명물 골동품점인데요. 오늘은 세월의 흔적을 파시는 분이죠. 골동품점을 운영하고 계신 강태성 대표님과 함께 인생과 골동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1: 예, 안녕하세요.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는 강태성입니다.
0: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가게에 들어서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주로 어떤 종류의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LP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기념물을 하고 뭐 월드컵 기념물, 그리고 저 근대사하고 관련된 거, 60년 70년대에 그때 생활상의 자료들,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이 수많은 수집품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혹은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들었다 하는 보물 같은 물건들이 좀 있나요?
1: 뭐 조금 귀하다 하면은 저

0: 뭐 88 올림픽에서 뭐 호돌이가 좀 귀한 편이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저 바깥에 나가시면은 울트라맨 저 80년대 건데 저는 일본에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울트라맨 동시 상영으로 최고 처음 1차 버전입니다. 저에게 저게 아마 조금 큰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입구에서 봤던 울트라맨 말씀이신 거죠?
0: 예, 예.
1: 요거 제가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 예. 뉴스에도 나오고 한 매스컴 몇 번 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레트로, 빈티지 감성을 찾아서 일부러 문현동까지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고 어떤 물건들을 좀 사가나요?
0: 주로 저 카페나 식당을 처음 저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꾸밀 때 뭐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취미로 뭐 LP하고 이런 것들도 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뭐 요즘 많이 최근 들어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1: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레트로 빈티지에 빠져있다 그죠?
0: 네.
1: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골동품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요?
0: 근데 이거는 이 물건들은 제가 잠시 과거에 있던 물건들을 이제 제가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또 줄 때도 있고 그래.
2: 네, 소장하는 것이 아닌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0: 아무래도 올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아, 올드.
0: 예. 네, 뭐 영어로는 제가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옛날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3: 아, 그러면은 엔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엔틱이라는 이건 엔틱으로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엔틱.
3: 내가 가지고 있다라기 보다는 좀 지켜내고 계시니까.
0: 근데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
3: 엔티크 키퍼라고 하면 되겠네요.
0: 예,
3: 그죠?
0: 예, 그래 하면 돼.
3: 아, 네. 엔티크 키퍼. 좋습니다.
0: 좀 더 발전한다면은 이제 막 굿잡입니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누가 하더라도 이건 참 좋은 직업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3: 네, 오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지만 오래된 물건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추억이 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끔은 문현동 무지개 다리를 건너실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작은 타임머신에 탑승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현동 무지개 다리역 골동품점 강태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Alright, so that was an interview with Mr. Kang Tae-seong, who operates an antique shop near the Rainbow Bridge over in Munhyeondong of Busan. So he's deeply devoted to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traces of the past. His shop, which mainly deals in LP records and lifestyle artifacts from the 1960s and 70s, has recently attracted a steady stream of young people and small business owners seeking retro charm. In particular, he expressed special affection for his most treasured collectible, which he says is a first edition Ultraman, right? Statue from the 1980s that was produced for simultaneous screenings here in Korea and Japan. And this Ultraman statue apparently has been featured in the news and it's been on the media quite several times prior. Now, he also explained that antiques are not just, you know, personal possessions, but rather pieces of the past that he temporarily safeguards before passing them on to the next generation. So he really there put it beautifully, right? He said in Korean,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다고 했었죠. So, you know, all these antiques, they have an owner. It's just they haven't met them yet. And he's just, I guess, the temporary keeper. So, and finally, he described his role as that of an antique keeper, someone who protects old objects. He also added that This work is a truly rewarding job that can bring joy to anyone, expressing deep affection and pride in what he does. So that was, again, a great interview with Mr. Kang Tae-sung. All right, so moving back to our text topic, today we're talking about concerts because obviously BTS is in town. We have to talk about concerts. So if you could imagine that you could attend any artist concert, whose concert would you most like to go? 네,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콘서트는 누구의 공연인가요?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의 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표를 구해드리진 못하지만 생방송으로 노래는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콘서트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한 곡도 보내주세요. 2부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때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You can be the prize winner of the day. So please participate in the show via text message #9050. You can also send us a message through KakaoTalk and through the live chat. All right, time now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LP by Red Velvet.

0: 앨범도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1: All right, another message from 1791. My favorite singer is 잔나비. I've been to his concert before and it was really perfect. But it is really hard to get 잔나비 concert tickets.
0: 신청곡은 Monkey Hotel by 잔나비. 아, 저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 탑5 안에 잔나비가 있습니다. 콘서트는 트라이 하지도 못했는데 저도 콘서트 가고 싶으면 너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네요.
1: 네, 개미님. 저는 열정이 넘치는 샤키라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월드컵에도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샤키라잖아요. 신청곡 와카와카 바이 샤키라. 아, 맞아요. 샤키라는 뭔가 그 에너지가 뿜뿜 넘쳐가지고 월드컵 하면 또 항상 생각이 나는 그런 가수입니다.
0: 유징 세븐님 says, I wish I could have gone to one of Michael Jackson's concerts. Yeah, unfortunately, not been able to. I request the song Ben.
1: And another message from Newsen Michen님. 저는 성시경의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희재. 아, 요즘 성시경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크쇼 하셔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잘생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해서 살을 많이 뺐다고 하시던데. 여튼 늙지 않나 멋진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저희랑 함께 대화 나누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1: We're going to have two songs playing now. The first one is I'll Be There. From by Jin of BTS, requested by BTS is My Universe, NJ9203님. The next song will be Waka Waka by Shakira, requested by Kemi.

그 트로트로 뜬 엄청 그 어린 미소년의 그런 가수였죠. 네, 이찬원 시절 인연 신청해 주셨네요. Another message from 5200님. I really want to go to Keane's concert. I really want to do 떼창 with all of the audiences. And I request somewhere only we know by Keane. 아, 떼창 같이 하면 정말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게 있죠. Another message from Sunflower S8J님. Bruno Mars, 나 Charlie Puth 공연 가고파요. 불금에 듣고 싶은 노래는 Charlie Puth의 Beat Yourself Up이고요. 아, Bruno Mars 콘서트도 너무 가고 싶고 Charlie Puth의 그 목소리, 그런 절절한 어떤 그 약간 매력적인 목소리 너무 라이브로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Another message from 최휘승님. If I go to a concert of trot singers, I would be on cloud nine. Could you play this song? I'll be there. 아하, 트로트 가수분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All right, so today's playlist prize winner is 드럼통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쿠폰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nna listen to the song requested by 드럼통. This is 예술이야 by 싸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3: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3: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3: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song.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그런데 부장님, 이 버스가 맞는 거 맞죠? 맞겠죠?
1: 아마도 맞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2: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길에서 겨우겨우 영어해가지고 이 버스 탔는데 이제 부장님 좀 나서보세요.
1: 그게 말이야, 박대리. 박대리도 알다시피 내가 슈퍼 아이, 그 대문자 아이잖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땀이 난다니까. 봐봐, 내 이마에 땀 보여?
2: 아니, 영어 잘하신다고 해놓고 아이고 뭐고 가네. 지금 뭐 영어 못하시잖아요. 영어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출장 내내 입국 다무시는 거 아니죠?
1: 참나, 이 민부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Excuse me, bus stop, where? Hi, how are you? This bus is heading to New York Tower.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2: 부장님, 뭐 겟오프 이라는데 지금 우리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점이 어딘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1: 참나, 박대리, 이게 지금 막 우당탕 급하게 한다고 영어 되는 게 아니야. 자, 나 봐봐. stop, end, the end. End? The end? Oh, are you asking about the last run of this bus? Well, the final service ends at 11 p.m. tonight. Have a pleasant trip. Tonight, night market. 그 야시장이 종점이라네. 잘 됐네. 이차 타고 야시장 구경이나 가보자.
2: 좀 이상한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았으면 좋겠다.
4: 오늘 배워볼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Where's the last stop? Where's the last stop?
4: Where's the last stop?
6: 버스나 택시 정류장, 잠시 서는 곳이기 때문에 stop이라고 하는데요. 종점, 즉 마지막으로 서는 곳은 last stop입니다. 그럼 막차는 언제인가요?를 물어볼 때는 When is the last bus? 혹은 지하철은 When is the last subw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5: Where's the last stop?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7: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8: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bangseong.
9: Chapu, Edward Day, 입니다.

0: 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3:00

0: 네. 네,
1: 그래서 그렇죠. 이 저희끼리는 무겁고 어려운 얘기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네. 동료 또래 예술가들끼리 네. 같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함께 친해져 보자. 즐겁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 네. 의미는 네. 작품입니다. 好, 那么演出的日程的话呢, 是在11月, 也就是准确来说呢, 应该是11月22号, 如果说我没听错的话, 会在咱们釜山, 首先亮相, 然后呢, 会进行的中国和日本的巡回演出。 那实际上他也提到呢, 那么韩中日呢, 是最近的邻居, 哈, 是近邻, 所以, 但是呢, 很可惜的是什么, 这个在, 艺术圈里面的话呢，通过一个作品的将三国的艺术家们同时呢在舞台上演绎这种机会其实非常少哈，所以他说呢，他的这个内心的想法就是什么呢？放下，暂时放下一些沉重的往事，然后呢，这个同龄的艺术家们能够在舞台上尽情的演出，联袂合作，那么展现舞台的默契，对。 比什么都重要，这也是他此时此刻的想法哈。对，那提到海外演出呢，有没有一些让你会觉得印象深刻的一些场面，或者是一些比如说观众对给你怎样的一些反馈哈？네, 대표님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해외 활동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뭐 관객과의 만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꽤 많은데요. 작년 25년 네, 네. 지난해 동유럽 투어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국립극장
0: 예.
1: 그리고 루마니아 시뷰 국제연극제 그리고 폴란드의 율리카 거리예술축제 무대까지 이렇게 3개국을 투어를 했는데요.
0: 와, 많이 하셨네.
1: 네. 근데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0: 예. 예.
1: 네. 근데도 이 저희 작품인 틸 에디션 1장 춘몽이라는 작품을 예. 보면서 되게 이해도 잘 해 주시고 웃고
0: 아.
1: 네.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0: 네.
1: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재밌네요.
1: 네. 이 자막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있구나. 자원보다 빠른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저기 먼 칠레 네, 산티아고에 예. 가서 테아트로 아밀이라는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 예. 탈춤을 한국 전통 탈춤을 추는데도 되게 신나했고
0: 네.
1: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무대에 뛰어와서 같이 놀고 이랬거든요.
0: 우와.
1: 정말 재밌었고
0: 예.
1: 그래서 이 저희 작품 주제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예. 꿈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들은 이 비행기로 서른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공감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0: 네. 네, 네 재밌습니다. 好, 他说有很多的一些让他印象深刻的一些场面哈，比如说去年的东欧的巡演，然后呢会有三国的一个巡演，包括呢保加利亚、罗马尼亚以及呢波兰哈，然后那当地的观众自然欧洲人嘛。 但很少都会有懂韩语，所以但也不影响他们去观看这个演出。他说，作品的话呢是叫一场，直译的话一场春梦。对，当地的观众哈，在看过之后的话，他会随着剧情去笑，甚至是被感动到哭等等。所以他当时有一个感受，就是什么呢？原来还有一种就是面对外国观众的时候，竟然还有比这个字幕来的更。 好去传达信息的一种方式哈，也增加了他的信心。包括今年一月份的话呢，参加在地球另一侧的智利的这样的一个庆典，然后呢，当地的观众的话呢，会随着假面舞的这个进行，然后大家会这个参与其中，成为演出的一部分。对，能够感受到呢，是真正的被当地人呢去喜欢。 和理解哈，他说，即使是呢，这个飞机飞30个小时才能到达的地方，但也不影响，就是当地人和我们去理解，比如说我们的日常的生活、我们的梦想和孤单这样的一些情感，它是相通的哈。那同时的话呢，这个听说去年还有入选。 这样的一个这个世界级的一个项目哈，咱们釜山本地的这样的一个这个项目，能不能给我们简单的做一下介绍哈？对，这边的呢， 지난해 국제 공연 프로듀서로서 부산시 청년 워드 클래스 사업에도 선정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1: 네.
0: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네 지난해 정말 운이 좋게 그 청년 월드 클래스에 선정이 네.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게 3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 축제나

0: 마켓에 직접 나갈 수 있었고
1: 예.
0: 그게 제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정말 사실 엄청 감사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2: 是的，好，其实呢，这个。我调查了一下哈，那么这个项目呢是咱们釜山市的一个叫青年世界班，那最终入选的最终三人是被评选为文化艺术领域，各选一人哈，那会有得到3年的一个援助，对，那么来自这个海外庆典或者是其他的这样的一些很好的内容呢，是给予了一个很大的支持哈，这个也是非常能够促进艺术家们呢继续创作的一个很好的一个支撑，对，然后代表也说他自己是非常的开心，也很期待哈。好，那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로서 느끼는 부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0: 이게 부산은 정말 재밌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2: 예.
0: 이게 바다가 있어서 낭만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산업적이고 현실적이기도 한 이미지가 있어요.
2: 네.
0: 무엇보다 도시 자체가 이미 무대 세트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2: 예.
0: 그래서 시장이나 골목, 그리고 산, 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관광지도 그렇고 이
2: 네.
0: 세트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될 만큼 곳곳에 이야기가 넘치고 그런
2: 예.
0: 것들이 아시아로 열려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서
2: 아.
0: 행복하게 예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서울의 축소판이거나 서울보다 조금 작은
2: 예.
0: 대도시가 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 아.
0: 공연예술도 이미 성공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사례처럼
2: 그쵸, 그쵸.
0: 좋은 공연을 보려면 부산에 가야겠다라고 세계에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려면 부산을 아시아 공연 예술의 허브로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그런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기대합니다
0: 네
2: 好，他说釜山是一个非常有趣的城市，在他看来，釜山大海很浪漫，釜山的市场、胡同、山海故事很多。对，那城市本身呢，就像舞台的布景一样。对，而且他说呢，釜山是一个直接面向亚洲、开放的亚洲的这样的一个国际大都市哈。所以他说呢，在釜山能够呢去创作作品，去做这个艺术的创作，真的是非常幸福的事情。他认为釜山呢，并没有必要成为首尔的缩影，反而呢，他希望呢，演出艺术呢也能够像釜山国际电影节一样哈，异军突起，被大家看到。然后他抱着的正是呢，大家如果想要看好的演出呢，就去釜山这样的想法和目标，想把釜山打造成为亚洲演艺中心哈。부산그또 예술 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네. 크게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 예.
0: 첫 번째는 긴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2: 예.
0: 뭐 이제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받는다 했을 때 1년짜리 단건 지원 사업으로는
2: 예.
0: 축제나 작품이 자라기 좀 어렵고요.
2: 아.
0: 오히려 3년, 6년,
2: 그렇죠.
0: 10년 이렇게 길게 보는
2: 예.
0: 환경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작품과 예술가들이 함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씨앗을 뿌리는 제작자, 창작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작, 창작, 유통이 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같이 균형을
2: 예.
0: 맞춰서 자라나야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 수 있고
2: 네.
0: 저는 그런 텃밭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2: 예.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부산문화재단 지원
2: 그렇죠.
0: 사업이 그런 단계적인 지원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2: 예.
0: 예술가로서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2: 그렇죠.
0: 네.
2: 네. 好的，他说呢。有两个哈，第一个呢，这个所谓的长呼吸，或者说呢，这个长时间的这个投资和成长啊，对，他说呢，仅凭1年的短期的支援，其实呢很难成就好的作品和这个庆典，对，比如说三年、6年、10年的这个长期所谓对环境的投资，对你通过他的这个解释呢，我觉得他其实是举了一个这个庄稼的一个例子，然后呢，这就是对于土地的一个养护。那另外一个呢，就是播种者，也就是创作者。对，你要播种，要种种子呀。那么土地营造好了之后的话呢，才会有更多的人愿意，以及呢是可以适合呢去 播种。对，他说只有创作和制作以及呢流通这个三位一体，那么更多的艺术家呢才愿。

0: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다 유감없이 발현되는 것 같고 예. 그게 또 우리만의 경쟁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1: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然后果然哈，做制作人真的是不容易哈，是全才。他说呢，还有一点就是韩国，特别是地区的青年艺术家们，因为 得到的援助少呢，市场又相对比较小，所以呢，其实呢，各个啊都是全才，像剪辑演员、企划、翻译，甚至是还要自己开车哈，要巡演的时候，所以面对越是面对残酷的环境，那么以超强的生存力呢，在舞台上爆发出来，他认为呢，这恰恰正是他们的竞争力。嗯，好，那其实没有时间，因为真的时间的关系哈，没办法呢，在 作更多的这些作品的一些介绍哈，那亚兄这么一些刚刚开场，可작품 소개할 시간은 많이 없어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틀 에디션 플레잉 그라운드 또한 룸메이트이라는 룸메이트 시리즈 그 네. 공연도 있습니다. 네, 다들 기대에 그 찾아보시면 즐겁게 네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1: 好，那我们。 时间的关系哈，那在节目的最后的话呢，也期待明年呢在中国巡演结束之后的话呢，能够再来和大家呢这个进行一个分享哈。또마지막으로하우지엠의청취자분들께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로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부산에 이런 열심히 하는 청년 극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1: 예.
0: 전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에 저희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공연을 예. 하러 갑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젠가 저희랑 객석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꿈꾸는 청년분들께는 지역이라는 게 울타리가 아니라 예. 오히려 이곳에서 시작해도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인지보다는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여러 가지 기회를 찾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 어떤 질문을 들고 계속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아직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1: 네. 네. 好的，他说呢。 有个好消息呢，就是应该是下周是吧？如果没听错的话，那么下周在法国呢会有演出，也是一个很好的一个交流的机会，大家可以去关注一下。他提到呢，对于呢有梦想的一些青年们，对他说呢，不希望大家呢这个很早的就把自己呢这个框在一个很 限制在这样的一个所谓的地区的这个小的圈子里面哈，反而希望大家能够打开这个世界的格局，然后呢去努力的创作，也希望大家都能够梦想成真。
0: 네. 네. 그리고 시작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1: 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0: 아, 예. 네. 네. 저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세계와 아이컨택하는 순간을 예. 아직도 기다리고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눈 맞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네. 이 안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0: 谢谢,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谢谢. 他说最后一句话，他说他想创造出呢更多的釜山这座城市能够和世界能够有更多的交流和对视的一些瞬间。当然通过作品了哈。他说呢希望呢这个不只是每一次的演出都不只是说一个 这个结束之后，也希望能够呢有更长久的、有更多的一些交流。是，那也再次感谢哈。네 오늘 인터뷰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谢谢。 好的，没错，让我们感受到了他对于艺术的热情哈，同时呢，也让我们看到了艺术的更多的可能。这个是让我真的是 非常有感触的地方，同时也让我们看到了釜山的更多的魅力，对不对？好，再次感谢，让我们进入歌曲的时间。好，为大家送上的这首《Shooting Star》来自 Air Traffic。

0: 맞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 말 할 필요 없죠, 그러면.
1: 아, 저 캐나다 산 지 얼마 안 돼. 한국에서 더 오래. And especially when I got like when I went to Canada, I realized that I was so Korean.
0: 네,
1: so.
0: 맞아요. So a little bit about, you know, just Asia and my, you know, soccer slash football experienc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World Cup, because we're well into it. South Korea kicked off their opener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we won.
1: Yes!
0: 그래서 very fitting for today's show. 아주 재밌는 우리 BFM All-Star English Nice to Minsu 에피소드에 우리만의 월드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네, 우리가 제일 축구보다 더 제일 잘하는. This is something that we know more than soccer or football.
1: Yes.
0: 야식 월드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2: 나이스트민수.
0: That's right. So, we are going to first start off. We have a list of 16
1: Ooh.
0: of, I would say, 국민 야식 메뉴 아이템들.
1: Okay.
0: 16개.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연구하고 이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1: 아, 어쩐지 오늘은 카톡이 11개가 왔더라고요. It started with 한국어로 요요요. I actually didn't read it. It was too long.
0: 저는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올스타 잉글리시 보다 여기 더 집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한 20명 데리고 네, 이 리스트를 16개를 만들었어요.
1: Okay.
0: 후보가 한 30개 넘었나?
1: 정말요?
0: There were like 30 items on the list.
1: Wow.
0: Right? 네. 그래서 일단 today we are going to go through the top 16 야식 representative late night snacks here in Korea. 네. 근데 오늘 우리 미디어 PD님들이랑 우리 부장님 아주 열심히 특히 우리 너튜브에 시청하실 분들 위해 so people watching on 너튜브 we've made it so fun to watch, right? Because we have images of the food as well. 네. So we are going to do head-to-head matches. 근데 16강은요, 여러분 빨리 진행할 겁니다. 우리 저랑 에이자랑
1: 정말 단호해요, 저희. We're like, we're really easy. Like, I feel like, yeah, we're just like 바로 결과 말하는.
0: 근데 이것도 그쵸, 여러분도 충분히 I think these are selections for the round of 16. All of you guys, 95.62% of you guys are going to agree with us that yes, that should be the snack that goes up.
1: Okay? 아, 벌써 마차님이 족발이라고
0: 아, 이미지 너무 일찍 올려놔서 그래서 여러분 today right now we will get going with the BFM Nice to Minsu 야식 World Cup 네, 첫 번째 경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잘 안 보이네 잠깐만
1: 너 아니면데
0: 아니 나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어 네.
1: Okay, I'll read it for you
0: 네.
1: 마라샹궈 versus 족발
0: 여러분, 마라샹궈 versus 족발. 마라샹궈는 요즘 it's like the snack of like Gen Z these days, no?
1: Yeah, but 네. I haven't tried both.
0: 어, 진짜?
1: 둘 다 안 먹어봤어요.
0: 네. And we heard Asia talking 족발 a little bit, right? 모양 때문에 좀 안 된다고 근데 마라샹궈도 못 먹어봤어요? You haven't
1: 네,
0: tried 마라샹궈?
1: 네, 안 먹어봤어요, 아직.
0: 그럼 이거는 제가 대표로
1: who
0: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1: We're,
0: 골라드리겠습니다.
1: Okay, fine.
0: Because you haven't tried both. 여러분,
1: okay.
0: 당연히 마라샹궈 versus 족발. 족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벌써 우리 뉴제 미채님 생 족발 맞아요. 네, 두둥님도 아 맛있겠다 진짜 족발 말하는 거죠. 네.
1: I choose the latter. 오.
0: 네, 너구리님은 오 마라샹궈죠 민수라고.
1: 다은님도.
0: 마차님도 불족발 매운 족발. 네, 하도 확인인데 족발.
1: 반반 아니에요.
0: 갑니다. 족발 갑니다, 여러분. 네, 나도 마라샹궈 좋아하거든요. 네, but, 족발은 영어로 pig. Pigs, 그 pigs trotters이라고 해요, right? Pigs feet는 조금
1: yeah, actually.
0: Trotter 느낌이 조금 더 귀여운 느낌 나는데, it's another word for.
1: 귀여우면 더 안 먹고 싶잖아.
0: So pigs trott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ight?
1: Someday I'll try.
0: So round one goes to 족발, pigs trotter. 자, 다음 경기.
1: 어머, 벌써 다들 어머 빠르시다.
0: 다음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Asia?
1: Pizza versus 꼬치구이.
0: Pizza versus 꼬치. 아.
1: One. Two, three, pizza.
0: 꼬치.
1: What?
0: 와, 진짜 에이자 진짜? 왜 피자?
1: Because who knows 꼬치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알아요? They didn't specify.
0: 아.
1: It could be like lamb.
0: 근데 보통 꼬치라고 하면 일단 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닭꼬치라고 할게요. 아닌가? 네.
1: Okay.
0: 닭꼬치라고 생각합시다.
1: I'd 오. still go with pizza.
0: 왜요? What's your reason for pizza?
1: Well, I don't know. 꼬치는 네. 그 찔릴까봐 네.

0: is like heaven for me. When I'm watching a movie,
1: look at the comments. Everybody's saying pizza. You lose.
0: Not everybody. 아니, 일단 유재미치님 피자, 마차님 피자, 두둥님 꼬치. 두님 꼬치 근데 매니님 피자.
1: 다은이 피자.
0: 생각보다 피자 많이 나왔네. 우린 다은이 꼬치 갈 줄 알았는데.
1: I love 고구마 피자. 그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Pizza has to be salty. 고구마는 too sweet.
1: You're so American. You're American, right? 요즘 그거 뭐냐 살짝 그런 비하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네. 멍청한 짓을 하면 너 네. 혹시 미국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
0: 아니죠.
1: 트렌드거든요.
0: 일단 저 입맛은 일단 I'm 그때 좀 미국인 하긴 한데 but okay American or Korean pizza doesn't matter but I think we have to go with the choices that even our listeners are doing 아, 이번에는 우리 아시아 편 아시아로 따라갈게요 아시아 하는 가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자 pizza versus 꼬치 피자 승 가겠습니다 pizza takes the crown not the crown but oh 다음 라운드입니다.
1: This is so funny.
0: 8강 진짜 빨리 넘어가야 돼. 예전 안 되겠다.
1: okay,
0: 자,
1: okay.
0: 다음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1: 육회 versus 전.
0: 육회 versus 전. 네. So 육회, I know a lot of people refer to it as beef tartar.
1: Yes.
0: Tartar. Tartar 아니고 tartar. Right? Beef tartar. Right? because I feel tartar is a
1: you mean sauce?
0: French. No, that tartar sauce.
1: Okay.
0: Right? I don't know if I'm pronouncing it correct, but it's a, I believe it's a French dish.
1: Okay.
0: 네, 따르르. 네. But that's 육회. Raw, I feel like it's marinated beef and you eat it raw. You don't cook it.
1: Yes.
0: Okay. Versus 전, and in English, you refer to it as Korean pancakes, which is weird because then other people think, oh, pancakes, sweet. You know, put, you know,
1: maple syrup
0: on top with something of butter. 그런 pancake 아닙니다. No, this is like... It's not flour. That Korean 전 kind of batter, and then it would be
1: I love
0: seafood.
1: Kimchi 전. I don't like it when it has seafood on, but I like kimchi 전.
0: 진짜.
1: 네, 할머니가
0: like
1: 만들어주는
0: 김치. 저는 육전.
1: 육전 냉면에 먹으면 맛있어.
0: Right, so like beef Korean beef pancakes.
1: Oh yes.
0: 냉면 is my favorite. 와, 근데 이거는 어렵네요. 네, 우리 누제미 씨님 아 육회 치소 전. 아 전 치소 육회. 네, 근데 울라나님 매콤 바삭 고소한 전이죠라고 하는데.
1: My mom doesn't like 육회. I don't think.
0: 아 그래요. 두둥님은 오늘 전이 더 땡겨요라고 하네요.
1: 비 오는 날에는 전.
0: 아 비 오는 날에서 카카오톡 일단 우리 문자 여러분. Once again, you could chat with us on Note 2, but you could also send your messages on KakaoTalk. We have also Kisu-nim and Hisu-nim also chiming in. Oh, but we missed out on their to their thoughts on the previous rounds.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1: Yeah.
0: 일단 우리 여유롭게님 saying more protein. I think 여유롭게님 is more siding with 육회. No, because that's true. It's all beef.
1: 오, 최희숙님은 전.
0: 전이라고 하네요.
1: She likes both, but still 전.
0: 일단 이거는 Asia. 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I'm gonna go with
0: 전. I'm seeing more 전. 아, 난 UK 이길 줄 알았는데. So, between UK and 전, 전 wins it. Continue on to the round of 8. 전 takes it. 와, 미쳤다.
1: This is kind of hard.
0: 다음 라운드.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Asia, what's the next round?
1: 김떡순. So, 김밥, 떡볶이, 순대 versus 회.
0: 네.
1: Why did he have to, like, 김떡순,
0: 김밥, 떡볶이, and 순대, right? That's the holy trinity of Korean late night snack, right? 딱 그 세 개 versus 회.
1: This is hard. Cause I really like raw fish.
0: 어 그래요?
1: 저는 구운 거 안 좋아하고 생 거만 좋아해요.
0: 오 나는 아시아 오히려 너무 A 맛이라서 패스하고 김떡순이라고 갈 줄 알았는데.
1: No, but still, I love 떡볶이 so much. 네. I have to go with 떡볶이.
0: 우리 다은님은 아 김떡순은 넣을 순 없어요라고 하는데 두둥님은 회는 너무 건강식 야식은 아 자고로 헤비해야 하니까 아. 둥이도 김떡순이라 가네요.
1: 근데 단점이 떡볶이 밤에 먹으면 acid reflux. 그 위에 올라오는 거. That's
0: Asia,
1: so one thing.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But Asia 정도는 아직 그 걱정해도 되지. 아니, 저는 걱정해야 돼요. 진짜 너무 매우면 여러분 잘 때 올라오거든요. Comes up a little bit, right? Lone saying, 어렵다. 진짜 이건 어려워요. Asia는 그럼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1: I'm sorry. I need to go with 떡볶이 though.
0: Oh, you need to go with 떡볶이?
1: Yeah, that's one of my favorite foods.
0: 저는 오늘 와이프랑 딸 듣고 있거든요. 제 집에서 회 저밖에 안 먹어요.
1: 아 네. 정말요?
0: 네, 와이프랑 딸 못 먹어요.
1: 하루야 괜찮아. You're gonna like it. 저도 이제 좋아했어요.
0: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좀 오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김떡순 가겠습니다.

0: vs 한국 애국가는 강남 스타일 아니면 뭐 트와이스, BTS
1: so
0: 이렇게 노래 나오는
1: like songs from that country if we were like, to make it as a national anthem.
0: Yeah.
1: 그렇죠. 그런 like tournament style like you know representative like pop songs 그것도 재밌죠. 네.
0: Yeah, okay. So back to the point.
1: 와, 여기 진짜 갈라진다. It's like it's, people are split down the middle. 여유롭게 님.
0: 진짜 딱 반반이네요.
1: 우리 누제미치 님 라면. 어, 근데 어, 좀 치킨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Like
1: 우리 우라나님 치킨, 네.
0: 다은님 made a good point. It's 야식.
1: 그쵸? 어, 근데 라면도
0: 라면도
1: 진짜 여러분 밤늦게 제일 맛있어요. 라면 tastes the best at like 10, between 10 p.m. and 12 a.m.
0: Yes,
1: 제일 맛있습니다.
0: But I'm gonna go with chicken just because 기숙사 생활할 때 라면 먹고 버텼기 때문에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1: 지겹다.
0: 그러면
1: like
0: 캐나다는
1: you're sick of it. Right?
0: Yeah, like Canada also has a Korean chicken place, but it's like 반 마리가 6만 원, and then 한 마리가 거의 1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배달까지 포함해서 그 한국 브랜드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1: 에이저 대학교에서 뭐를 시키면 그 배달집에서 공항까지 갖고 와서 비행기에 싣고 right? They have to send it to you by plane, right? They drive to drop it off, parachute and everything.
0: 방금 이번에 헬리팩스에 한국에 비 어쩌고가 생겨가지고.
1: 네.
0: But anyway, so I'm gonna go with chicken.
1: 100%. 네, 다른 건데 오, 근데 라면 이거 보내고 라면 is so quick 그래서 야식으로 제격이라고 하고
0: I'm gonna throw this 짝짝이 at your face if you don't do chicken. I'm that desperate.
1: 여러분, for my safety, 라면 versus 치킨. 아, 너무 어렵다. But chicken takes it, 여러분.
0: Yay!
1: 아, 이미 we might have already seen the champion of BFM's Yashik World Cup, right?
0: Yes.
1: Just in that round. But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next round. We have two more rounds to get to. Okay. 와, 이것도.
0: Okay. 하나, 둘, 셋.
1: 잠깐만,
0: 삼겹살.
1: Let people know what they're what's
0: their, 죄송해요.
1: What's competing.
0: 닭발 versus 삼겹살.
1: 닭발, chicken feet versus 삼겹살.
0: 삼겹살. And yes, I'm 여유롭게 님 said pork belly. It is pork belly.
1: 맞아요. 영어로는 pork belly라고 하거든요.
0: 다 삼겹살이라니까요.
1: 그렇죠. 근데 닭발. 아, 삼겹살 나도 할 건데. I'm gonna choose 삼겹살 too.
0: I was giving you like a side eye.
1: Oh, but 닭 side eye 이렇게 째려보는 걸 여러분 네. side eye라고 하거든요.
0: Criminal 네. offensive side eye.
1: Side eye 째려보다. Oh, but you know, okay. Me, not the biggest fan of 닭발, chicken feet, but sometimes I crave it. Have you tried chicken feet?
0: Nobody cares.
1: Answer the question. Have you tried chicken feet?
0: 장난이요, 장난. No, I haven't.
1: See, don't knock it till you
0: 아,
1: try
0: 근데
1: it.
0: 삼겹살은 it's like 한국의 대표 상징 음식.
1: 맞아.
0: It's so good.
1: 맞아, 맞아.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닭발도 하긴 좀 어렵긴 어려운데, 네. 우리 희숙님은 닭발 looks gross라고 하네요. 이미 희숙님은 네 삼겹살 넘어갔고, 근데 터수님의 네, 야식은 닭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터수님 진짜 아마 혼자뿐입니다 지금, right? 닭발 vs 삼겹살. 삼겹살 pork belly takes it.
0: Yay!
1: Okay, our final round of 16 match.
0: 아~
1: 자, 탕 or 찌개 versus hamburger.
0: 네, 찌개 or 햄버거.
1: 자, 탕은요, 탕찌개. 탕 is like soup. Or
0: yeah.
1: 찌개 is like stew.
0: Yes.
1: Right? 네, 영어로 그렇게 하고 햄버거, 당연히 햄버거고요. 이거는 쉽다.
0: The burger.
1: 하나, 왜?
0: 아, 그냥 그 요즘에 예전에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1: 네.
0: Burger, 이렇게 얘기해요.
1: 근데 지금...
0: 아니요, 전 탕이에요.
1: 그렇죠.
0: 버거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1: I was slightly confused.
0: 네. Oh, no.
1: 진짜 이 탕찌개, 햄버거 한다고? 근데...
0: Oh. Yeah.
1: 우리 지금 너튜브에는 다 햄버거를 하고 있어요. 마차님 햄버거, 우리 울라나님 햄버거, 어머님한테 빨리 뭐라고 해서 햄버거 했습니다. 네.
0: 엄마가 햄버거라고요?
1: 로운님 saying 햄버거, 근데 누제미치님 saying 탕, 찌개. 네.
0: Yes, ooh, there's an English 표현. We bond over that burger. We vibe over that burger. 그것도 돼요.
1: Burger.
0: Burger. 그 우리는 그 햄버거로 서로 막 이제 친구 되고 like 네. we vibe 하고 그런 느낌?
1: Over the burger.
0: Yeah.
1: 그쵸? So we get close over the burger. 그러니까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친해진다.
0: 네.
1: 근데 요즘에 햄버거 아니고 햄버거.
0: 밈이에요.
1: 맞아요. Yes도 아니고 yes이잖아요.
0: 그러네요. A를 많이 쓰네.
1: 자, 그러면 탕찌개 vs. 햄버거. 탕찌개 takes it. 자, 와 드디어 we got out of the round of 16. 여러분 이제 round of 8으로 넘어갑니다. 네. Okay. 자, 여기서 진짜 생각 잘해야 돼요, 이샤.
0: Well, you know my answer.
1: 네.
0: 제 답은 아시죠?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1: 랜덤으로 가위바위보.

0: 자,
1: 자 마지막 the other the semifinal match that we have it's 탕찌개 versus 족발. 어 근데 이거
2: 탕찌개 didn't we eliminate it?
1: 아니요 탕찌개 갔어요. 네 탕찌개 was something that I forgot what it would survive against.
2: 어 PD님이 두 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1: 진짜 탕찌개랑 족발 와. 진짜 배부르게 너무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But I think we should go with the 족발 because it's like the majority, right?
1: 와,
2: 에이셔, 뭔가 그러면
1: 양보하는
2: 속,
1: 거예요?
2: 아니, 속 아플까 봐. 탕찌개 먹으면 밤에.
1: 에이셔 여러분, 에이셔 마음 보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면서 지금 족발 가자고 합니다.
2: 9년만 기다려주시면 달려가서 치료해드릴게요.
1: 지금 너튜브에 지금 일단 wallpaper 지금 배경화면으로 됐습니다. 족발 외쳐! 족발가 갑니다! 네, so 족발 takes it against what? 이거는
2: 아, 결승?
1: 결승. The final round, we have arrived. 이게, I said I ran it two times, right? 이렇게 finals 항상 남았습니다.
2: 아, 정말요?
1: 네, finals 남았는데, 근데 두 번 똑같이 this menu item took it.
2: Yeah, I hear
1: is,
2: you.
1: This is the 2026 World Cup. If you had to, you know, I guess equal it to another country, this would probably be Spain. I think Spain are the favorites for this year's World Cup, right? Mm.
2: 네. What about 어렵다. This whole studio? What do you guys think?
1: 우리 PD님들 둘 중에 어떤 걸로 갑니다? 미대 PD님, 족발 vs. 치킨.
2: 치킨.
1: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은요? 치킨. 에이션은 그냥 아무렇게 에이션은 어차피 족발 안 먹어봤으니까
2: 네.
1: 네. 일단 수빈이 우리 닥스수님도 치킨 게임 갑시다 라고 하는 건 누제미치님만 이렇게 족발이 계속 하고 있네요.
2: 엄마! 엄마가 오늘 저녁은 치킨!
1: 우와!
2: 아 근데
1: 이렇게
2: 저는...
1: 하다가 족발 이기면 어떻게 하지?
2: 근데 저 오늘 친구랑 놀러 가서 내일 내일 치킨
1: 자, 우리 이재영님도 It's like France vs. Spain 맞아요 진짜 이게 파이널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I have decided as well.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as well. 2026 BFM All-Star English Yashik World Cup. The winner goes to... Chicken입니다! Chicken is the champion of the 2026 BFM Yashik World Cup.
2: 저희 이렇게 음식에 진심이었나요?
1: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match. I'm speaking on behalf of Chicken to all... Koreans out there
2: yes.
1: who have loved me timelessly, who have chosen me over 족발, over 탕찌개, over pizza, over 똥집.
2: 지금 치킨 드신 거예요.
1: 저는 forever, until the end, I will be 국민 야식. This is Chicken signing off. 자, BFM All-Star English 야식 World Cu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si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for coming on again.
3: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4: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5: Story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1: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 Open to any Busan

0: 결심 highlight ready for you. So let's get to it.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never.
3: Honey, 그건 네 생각이.
4: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3: Honey,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
5: 네 생각이고요.
4: 오늘 건 좀 기분 나빴어. 혹시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지?
5: No, I was just doing 대본.
4: 그치, 대본들 읽는 거죠?
5: Yeah.
4: 이 살짝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5: No, it's just 부산 사투리.
4: 아, 알겠어요. 여러분,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아까 뭐라고요?
5: 그건 네 생각이고.
4: 어, 그렇죠. Yeah. 이렇게 나와야 됐었는데.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we have.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is back, the Gen Z vibes are also back.
5: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4: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ut before we get going with this, we have a couple I guess newcomers, right?
5: Yes.
4: Newcomers and 오랜만에 온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뉴젠 미채님 saying 오랜만입니다라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Welcome
5: Hello.
4: back.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also, first timer I think, Giyu인가? I think Jiu라고 알고 있습니다. Jiu님 thumbs up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5: Thank you.
4: Jiu님 thumbs up to you as well.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랑 It is.
5: Oh no, 그냥 무시하세요.
4: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It is plus forever. 오늘부터. 네.
5: Gosh.
4: 근데 문자 하나 더 우리 동치미 막국새님. 맛있겠다.
5: Yeah.
4: 시원하고 동치미 너무 사랑해. 동치미 막국새님 이제 알게 됐는데.
5: 어제 알게 됐는데 혹시 제 블로그를 통해. 죄송해요. I just need to slide that in there.
4: 네.
5: No, because in my vlog, I started with, "Hey guys, by the way, we are like a radio show."
4: 맞아요.
5: So like,
4: 저도 그 편집에 살짝 그 영어 살짝 도와줬는데.
5: 아, 그럼 정말요.
4: 혹시 에이저 그 영상 통해 혹시 알게 됐으면 일단 알게 됐는 게.
5: 네.
4: That's what I'm thankful for.
5: Yeah.
4: So 일단 뭐 동치미.
5: Welcome to the family, guys.
4: 동치미 막국수님. 네.
5: 막국수님.
4: <웰컴입니다. 웃음> 네, 막국새?
5: 네.
4: 아, 막국새님. Welcome to the family.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어떻게 너무 기분 좋겠다. 자, 그래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5: 오케이, now that the Gen Z vibe is back,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스트레스 풀기 밸런스 게임인데요. What stress? Oh my god, we're just stressed by everything, honestly. According to a global survey covering 44 countries and more than 23,000 people, the biggest sources of stress are, actually, I guess this is kind of obvious, money. 돈,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미래 불안,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and family issues, family drama.
4: 네. And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how people deal with the stress, right? 스트레스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5: 네.
4: You have to deal with it, right? Because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ho often turn to things like drinking, partying, well, spending money as a reward, Gen Z these days, they are increasingly choosing quieter and more controlled ways to cope. 술과 뭐 소비 대신 젠지들은 뭐 산책이나 뭐 혼자만의 시간 같은 이게 무해한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대요.
5: Yeah.
4: 이건 맞습니까, 에이저?
5: Kind of guilty. Anyway, many still reach for their phones first,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like watching TikTok or YouTube videos, but our videos are okay anyway, and listening to music. But at the same time, a growing number are looking for ways to disconnect and recharge in real life. 부스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relieve 하시나요?
4: 네.
5: I guess for me, before, well, still reading, like, if I'm really burnt out, I would just lock myself out from the world and just read for a day. I'm currently reading, actually, Twilight for the first time.
4: 그거, 네.
5: 네, 그, 뱀파이어.
4: 뱀파이어. 네.
5: 네, 그거 읽고 있는데.
4: 그 진짜 옛날 건데.
5: Yeah, I actually just I watched the movies, but 네. I never read the book, so
4: 아,
5: I started that.
4: Okay.
5: Or I guess another thing is now that I am 성인, me and my friends are planning on a camping trip when I get back to Canada.
4: Oh, so. 재미가 캐나다의 캠핑.

0: 와 진짜 제대로 하네요.
1: Yeah, but we're kind of broke. 살짝 어떤 느낌?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은 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숲에다가 텐트 쳐서 자는 느낌이야.
0: Because you know, I'm sure you know.
1: It's expensive. Cabins are expensive.
0: Does your grandma have a backyard?
1: Yeah.
0: Oh, nice. Right? Backyard에 텐트 치면 되겠네요. Right? Set up a tent.
1: And get eaten by black flies.
0: Oh, but oh, oh, can you have open fires?
1: We'll see. Like,
0: well, 해보고 we'll see. If the police come, 그때 그거.
1: Yeah.
0: 네. So Ooh. Different ways Gen Z's relieve mm-hmm. their stress. Yes.
1: 네. I'm sorry. I was just going to read the comment. 동치미 네. 막국사님, 맞아요, 맞아요. What's in my bag 보고.
0: 네. 아, 우리 방송 그때 나이스트 민수가 우리 All-Strength의 첫 경험이었네. 어, 그렇게 좋은 경험. 네.
1: Yes. 특히 브이로그 마지막 아, 브이로그도 말씀해 주셨네. 아, anyway.
0: 브이로그 말 안 해도 되는데.
1: 친구들은 나가라는 마지막 멘트. 아, 친구들이 요즘에 영상을 보더라고요.
0: 네.
1: 아, 친구가 갑자기 테너라는 친구가 너 블루베리 좋아하지? 그러니까 블루베리 많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니까 브이로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나가라고 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0: 네.
1: So yeah.
0: 피디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1: 돼요,
0: 이제
1: 돼요.
0: 에이저 엄청 가리면서 이제 빌러고 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이저의 하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네.
1: Oh, one more comment. I 네? love this. 빙고송님이 the bed rotting for sure. Oh my god, 아, bed rotting.
0: Bed rotting.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 if you work every day, right? and you like barely get to rest at home, bed rotting. 어, 너무
1: Perfect.
0: 좋을 것 같아요.
1: Amazing.
0: bed rotting 뜻이 뭐냐면 침대에서 그냥 사람이 그냥
1: 썩는 거예요.
0: 그냥 썩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있어서.
1: 네.
0: right? to some people 와, 진짜 꾸미고
1: 네.
0: other people 그 정도 이게 못 견디잖아요. 아,
1: 맞아요.
0: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1: Actually this is kind of similar to our first topic.
0: 어,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hen you're stressed, would you rather 아니네 sweet treats or savory comfort? No, it was like 저 이거 나중에 주제 나와요.
0: 여러분,
1: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0: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What was the first question again? 네.
1: Yes, 저희 스트레스 날 때 do we go for sweet treats or savory comfort? So like. If you reach for something sweet
0: 네.
1: or something like spicy or salty.
0: Okay. So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쪽입니까? 당 중단, right? 당 중전으로 이게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mm-hmm. 푸는 거. Or 나는 맵짜다. 맵짜단, 맵짜단. Sorry, 맵짜다가 아니고 맵짜단. 이 매콤 짭짤한 걸로
1: 네.
0: 스트레스를 푼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2부에 문자 요정이 참여한 분들 중에 선물 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I think you're 민수님은 뭔가 단 거 할 것 같아요.
0: Oh, you know me. So well.
1: Really?
0: 네, 저는 단 거를 I think I have a separate stomach for like desserts. 아무리 배불러도
1: 네.
0: If you put a cake in front of me, I'll eat it.
1: Yeah.
0: Yeah.
1: I feel like my dad says I have a hollow leg. 허벅지가 이제 뚫려 있다고.
0: Wait, what does that mean?
1: 거기로 음식이 들어가니까.
0: 아, okay.
1: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0: 아, wait, hollow what?
1: Hollow leg.
0: Hollow leg.
1: 네.
0: Oh.
1: You wait, have a hollow leg.
0: 그런 의미 아니죠? Because you know people when they like When they indulge themselves
1: yeah.
0: in sweets, they say, "Oh, like 먹으면 안 되는데, because these go straight to my thighs." 막 이렇게
1: oh,
0: 말하잖아요.
1: No,
0: 그쵸,
1: but
0: 그런
1: like,
0: 그
1: this is just a general.
0: 아니죠. 그냥
1: but still.
0: 그쵸. So you know, when we're stressed, we crave like certain flavors,
1: yeah.
0: right? Plenty of people relieve stress by eating. We all know that. like things like sweating over, 뭐 매운 닭발, like spicy chicken feet. 이건 아시아나, 이건 나 아닌데라고 하고 있다.
1: Yeah, I'm sorry.
0: Or the sweet cakes. 어, 저는 진짜 오케이 합니다. So, is there a specific taste maybe that scientifically reduces stress?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당기, 뭐 유독이 당기거나 생각나는 맛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1: Speaking of, actually, different flavors can affect us in different ways. Sweet flavors are often linked to comfort and reward. 단 거는 편안함 그리고 보상. That's why people reach for chocolate or desserts when they really need like that mood boost. 단맛은 위로와 보상 그리고 당 충전한다고 하죠. Like sugar high.
0: 네, so that's for sweet treats, right?
1: Yeah.
0: What about spicy food?
1: Spicy foods can trigger the release of endorphins, sometimes called the body's natural feel-good chemicals. Some people

0: describe it as a stress reset. 매운맛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다고 해요.
1: 근데 저는 sweet 맛도 좋은데 spicy, okay, maybe sometimes, but also maybe as much as sweets, 저는 짠 거 땡길 때 진짜 많거든요.
2: Really? That's the American in you.
1: 그쵸, 그쵸. So 네. what about salty foods then?
2: Oh, salty foods are often associated with comfort.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Comfort and familiarity. Anyway, think of like chips, fries, ramen, foods people often reach for when they want to relax. 짠맛은 익숙함과 안정감.
1: 그럼 다 땡겼는데, 근데?
2: I know.
1: Does that mean I'm stressed or does that mean I'm just hungry?
2: That's why 지우지우 주주님께서 네. 사실 짠 거 먹고 나면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짭짤한 거 먹고 싶긴 한데 하나만 고르라면 저도 모르게 일단 단 게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라고.
1: 맞아요. 일단 단 거부터 시작합시다.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아, 좀 네. 느끼한데 매운 거 먹자. 아, 너무 맵다. 아, 디저트 먹어야겠다. 이거를 영어로 뭐냐면 It's a vicious cycle.
2: Yes.
1: Right? It's a vicious cycle. 계속 이 나쁜 것만 계속 돌고 도니까 vicious cycle라고 하죠.
2: The dilemma of the 네. century.
1: 자, 까다로운 한국식 맛들을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 좀 저는 이 좋아하거든요. 이 쌉쌀한 맛 있잖아요. Like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차 라떼.
2: 네.
1: It's sweet, but also has that bitter kick because of the 말차.
2: Yeah.
1: 이거는 bittersweet라고 하죠. Bittersweet. So This matcha latte has a nice bitter kick to it. Right? So 이 matcha latte는 좀 끝맛이 좀 쌉쌀하네. 혹은 달콤하긴 해. Right? It's bittersweet. Sweet and spicy. 근데 이거는 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 Yeah.
1: 탱이 무슨 맛이냐면 좀 매콤 달콤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2: I love tangy.
1: 그 치킨 그 yeah. 후라이 시킬 때 딱 그 기본 그 양념 맛이잖아요, 이게.
2: Yeah, like if you go to like North America and you're finding something similar to like that tangy 닭강정 then try American Chinese food. It's so good.
1: 맞아요. 방금 심정 얼마나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칼칼한 맛, 이 시원한 맛 있잖아요, right? 근데 이거는 refresh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Yeah.
1: 꼭 시원한 맛을 이게 진짜 차갑고 시원한 이게 refreshing뿐만 아니라 진짜 근데 이거는 한국인, 미국인들은 뜨거운 거 먹고 와 진짜 속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 안 들었거든요.
2: We're more like I would say like a refresher
1: yeah.
2: at like some kind of cafe. 가면 이제 refresher drinks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1: 그렇죠. But it's usually something that's cold.
2: Yeah.
1: Right. 네. 그래서 근데 그 시원한 맛도 refreshing. 왜냐면 이 시원한 기분을 주니까 refreshing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구수한 맛, nutty. Nutty라고 많이 쓸 것
2: that
1: 같아요.
2: That kind of sounds weird.
1: Nutty.
2: Just because,
1: N-U-T-T-Y.
2: Like, Nutty also kind of might mean if you say it to a person, it might be like you're crazy.
1: 아 맞아.
2: So yeah,
1: Why are you so
2: like
1: nutty,
2: you're a nut
1: right?
2: bar. You know,
1: 그래서
2: like that.
1: Nutty는 이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 or toast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2: Yeah.
1: 이게 곡물을 구운 듯 이게 고소할 때 toasty라고 하고, or I've never heard of like food described this way, but earthy, right? 이게 흙 내음처럼 깊고 구수한 풍맛이 뭐 예를 들어 그 전통 차 or 버섯에서
2: 네.
1: 나오는 맛 그거는 earthy라고도 할 수 있죠.
2: Yeah.
1: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스트레스면 sweet flavors.
2: Sweet.
1: 네. or 가끔씩 그 양념 치킨 that tangy 맛 너무 땡길 때. Asia는?
2: I don't like salty food and I don't like sweets. So I think I'm gonna go with maybe spicy, but I also don't like too spicy.
1: 뭐야 그 뭐를 좋아해?
2: 저는
1: Asia.
2: 기본기에 충실한 이것도 브이로그에서 설명했었죠. Anyway 그런 거.
1: 혹시 but, Asia, do you like bland food?
2: I really like bland food.
1: Bland, B-L-A-N-D. 그냥 맛 없는. 좀 밍밍한 맛을 bland라고 합니다.
2: Yeah, like I would eat like those spicy noodle 그 닭 그림 그려져 있는 거. I would eat that. It's just it's like it wouldn't be red. 소스를 적게 넣는. But like I love 두종구. But like 안 단 거.
1: 그래요.
2: 덜 단 거.
1: 또 덜 단 두종구 맛 없을 것 같은데.
2: 아, 맛있어요.
1: 다은님은요. 전 맵짠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Right? So 다은님 can't live without 그
2: spicy
1: and salty.
2: Yes.
1: Right? 맵짠이니까. Listeners,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If you don't get to them, 문자 요정 2부에 꼭 챙길 겁니다. Don't worry.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Okay, after a stressful day, what's your move? Infinite scrolling in bed for... See, told ya. Infinite scrolling in bed for hours versus get out of the house and do something with your friends. And 저희 애청자 고수님께서는 이제 네. 여자친구분이랑 선약이 있다고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0: 바이바이.
1: 축하해용. 저는
2: 올스타 시간에 약속을 했다고요?
1: 생일이라 가지고 여자친구분이 Happy birthday.
2: 이것도 PM 이거 패스 줘야 됩니까? 일단 이거 우리 미팅 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미팅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 진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풉니까? A. 혼자 침대에 누워 SNS 무한 스크롤링. Or B. 무조건 친구 만나서 밖에서 놀기.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Yeah, speaking of bed rotting, right? There's another word with rotting in it. It's brain rotting.
2: 아, brain rotting 많이 들었죠.
1: 네, 틱땡 이런 거 이제 계속 스크롤만 하고 있으면 이제 뇌가 죽는다 이런 느낌처럼 뇌 그런 느낌? 네. Brain rotting, bed rotting.
2: 우리 가끔씩 딸 As a reward, 숙제 막 하고 아빠 네. 좀 봐도 돼? 봐도 되라고 하면 각시 보여주거든요. Like, just the sounds that come out of, like, her scrolling.
1: God. It's so bad.
2: Tra-la-yo, tra-la. Salut.
1: Yes, that's brain rot. We call that brain rot videos.
2: 이제 허락해 주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Like, I can't take it back, right?
1: Ballerina cappuccino.
2: 하지마, stop. Stop. 하루야, 그만. 그만. 알겠지?
1: I'll be it too.
2: 네. 나 이 개그 이제 그만둘래. Now, it does seem like more Gen Zs are trying to spend less time on their phone these days. Okay? But at the same time, a lot of them are also avoiding that whole hustle culture mindset라고 해야겠다. Right? Hustle culture. 엄청 바쁘게 사는 이 문화. 그쵸? 그래서 요즘 They want balance, not burnout,
1: yes,
2: right?
1: Yes, that's right. Like one of the fastest growing stress relief trends among Gen Z is simply getting outside and moving. Like go to that hot yoga, you know? Infinite scrolling is out. Well, not for everybody, but hopefully. 무한 스크롤은 지구 움직임이 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운동 자체보다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2: Like, 맞아요.
1: You see so many people running lately.
2: Running, walking,
1: Pilates
2: cycling.
1: Pilates
2: 무슨 노래였어요, 방금? 무슨
1: Pilates princess.
2: Pilates princess. 그쵸, 네. So Gen Z, these are all popular ways for Gen Z to get out, reset, and recharge, right?
1: Yeah.
2: Now, I heard there's this trend, this walking trend that's really popular on social media. What's this all about?
1: Oh, I'm so excited. Okay, so this is called the hot girl walk.
2: 대학교 갔다 온 에이저 뭐가 좀.
1: 아니, 이게 원래 이랬는데요.
2: 에이저 어머니. 원래 이렇다거든? 내가 아는 에이저가 아닌데?
1: I feel like I got sassier. 왜냐면 그때는 이제 성이 미성년자니까
2: 근데 저도
1: 제가
2: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Yes! 막 이렇게 계속하는 친구도 있는데
1: 이제 그 경계가 몰랐어요. 이거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미성년자 때는 그쵸? 이제는 성인이니까
2: 네, 대학교 가서 you become self-aware.
1: Yeah.
2: 난 이런 사람이구나. But yes, continue.
1: So speaking of hot girl walk, it's a huge trend. It's not about looks. It's like a mental ritual meaning. Like the cool me loves my life, you know? Like 예쁜 사람은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는 멋진 나를 뜻한 힙한 멘탈 관리법이라고 해요. I go on so many walks.
2: 그렇죠. 근데 이 this way of walking, it's not just a regular walk around the block, right?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it has like rules to it, right?
1: Oh my god. Yes. 네. You put on headphones so you being performative. We call this like performative girl. Like you like performative reading, performative walking. And you think about three things. Gratitude. 내가 감사한 것. Goals, 내 목표, because we need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how hot you are!
2: Yes!
1: I'll be so embarrassed if my friends see this. 내가 얼마나 멋진지. It's a brain detox where you block out the world and focus purely on yourself. Like, we have gratitude journals now. Like, we do that. And, like, we dress for the occasion, too. Like, 네. like oh my, like, for my camping with 네. my friends, I really want to get a new outfit for that. I'm, like, trying to convince my mom.
2: 제가 지금 Gen Z들이랑 이게
1: 잘 맞죠?
2: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땀나.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1: Just be your most confident self.
2: 맞습니다. 자, 여러분. Yes!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되는데요. 자, real quick. Gen Z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이거 영어로 이게 몇 가지 단어를 뭐지? 그 소개할 건데요. 우리 아까 infinite scrolling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근데 infinite, 무한
1: 네.
2: scrolling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SNS, 쇼츠, 피드 등 멈추지 않고 계속 보는 거는 infinite scrolling. 근데 이런 scrolling도 있어요. Doom scrolling.
1: Love that.
2: 그래?
1: 너무 근데, 많이 써요.
2: 근데 Doom scrolling은요. 여러분, 이게 Doom, D-O-O-M 뭐가 뭐지? 이렇게 지구가 멸망이
1: yeah, 되는 Doomsday.
2: 그렇죠. Doomsday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속 안 좋은 뉴스 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좀 안 좋은 감

0: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SNS 뭐 포스팅 이런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뭐가 재밌는데 이런 뉴스 좋은 건 아닌데 왜 계속 보게 되지?
1: Yeah.
0: This is what you call doom scrolling.
1: 네.
0: 근데 아까 뭐라고 마지막 그 hot girl walk라고 했잖아요.
1: 네.
0: What's a hot girl walk again?
1: I feel like just like hot girl walk, hot girl yoga, hot girl Pilates, just put hot in everything.
0: 그렇죠. 근데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1: 네.
0: 그렇죠. 이거 hot girl walk는 저는 hot girl이에요. Right? Hot boy.
1: Yeah, like being performative. Like 네.

0: That's right.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ith none other than 민주 쌤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am,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well. And he's doing great as well.
1: Oh, okay. 네,
0: as you
1: I'm
0: can
1: glad.
0: See.
1: Yeah.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사람들 희한하게 저 쿠션 들고 방송하면 뭐가 좀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느낌 들어서 이거 뭐라지? Comfort pillow라고 해야겠다. 근데 진짜 이게 physically comfort 주는 것보다 이게 마음 comfort 주는.
1: 아, 그래요? 네. 한번 믿고 오늘 한번 의지해보도록 하지. 팔꿈치를 막 누르고 네, 있어요, 일단. 네.
0: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스트레스 버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막 진짜 막 세게 막 그거는 뭐 혹시 필요할 때 뭐 때려도 돼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민주쌤 들어왔으니까 역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데 네. 누나 내 여자라니까. 네, 이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죠?
0: 아니요. 네, 일단 이분도 오늘 처음 오니까 뭐 민민이라고 하네요. 아, 뭐 민주 and 민수. 네, I think that's what they're pointing at. 네, 민주 쌤 성우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잠깐 이분 너무

0: 방송도 안 듣고 이런 문자 올리면 성우? 이거 voice actor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혹시 그 예전에 그런 일 했어요?
1: 아니요. 전혀 안 했죠.
0: 아, 그래요? 우리 누나 내 여자라니까 님. What do you mean by this message? Net, let us know. 근데 칭찬도 많이 들어옵니다. We are from Jiu님. 민주 언니, your outfit is so cool today. 라고 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민주 언니라고요?
0: 언니라고 보냈네요.
1: 감사합니다.
0: 타이포 아니죠, 이거? 네, 저희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죠? 민주 언니라고 부르는 건 처음 듣네요.
1: 처음 듣습니다.
0: 원래 쌤인데, 그렇죠?
1: 민주 쌤이죠.
0: 맞아요. 여러분, welcome once again to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here 민주 쌤 levels up our small talk game. 죄송해요. Our small talk game as always. So, what are we getting into today?
1: Yeah, I have a question.
0: 네.
1: As usual. Have you ever made plans and then immediately regretted them later?
0: All the time.
1: Yeah.
0: 진짜 맨날. 와, 왜 약속을 잡았지?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왜 약속을 잡았지? I mean, not all the time, but yes. Sometimes I do it out of, you know, duty, I guess. Mm-hmm. 약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 때도 있고요. But yeah, because you know, a lot of us just want to stay home and rest, right?
1: Right.
0: But
1: that
0: 그렇습니다.
1: happens. And you are excited when you make the plans, and when the day actually comes, you know, suddenly staying home feels like the better option.
0: 맞아요.
1: 준비를 하고서 나가면 너무 재밌게 놀 수 있는데,
0: yeah.
1: 아, 그 가기까지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the best feeling is when they call and say, 민수 어떡해,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yes라고 하겠는데, what can you do? It's okay, right? We'll reschedule.
1: Right.
0: 근데 이게 심지어 이게 나갈 준비까지 다 해놓고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1: Oh yeah, exactly. And I think we've all had those moments.
0: 네.
1: 항상 뭐 그 준비 다 해놓고도
0: 맞아요.
1: 가기 전까지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Right?
0: 너무 공감됩니다.
1: Yeah.
0: Super relatable.
1: And sometimes it's not because you are tired or upset. Mm-hmm. You just don't feel like being around people.
0: Yeah.
1: 그 약간 사람 만날 에너지가 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날이 네. 있을 때가.
0: Today's segment is speaking to me. 네, 오늘 너무 공감되는 이게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yeah.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Yes,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ose days when you'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0: 맨날인데 나는.
1: 그래요? 친구 없죠.
0: 좋아요. 그러면 약속,
1: 민수.
0: 네?
1: 아니.
0: Sorry.
1: 왜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0: I choose not to listen. 아니요, 근데 약속 취소하고 싶은 날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1: 네.
0: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almost canceled. 취소할 뻔했어요. 이 표현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여기서 almost는 거의 하마터면이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 almost canceled, it means they seriously thought about canceling something but ended up going anyway.
0: 할까
1: 말까 계속 고민하다 결국 가긴 갔어요.
0: 네.
1: Right?
0: 가기 싫어서 right 그 마음이 변할 때 이렇게 전하고 싶을 때 I almost canceled.
1: Right, a lot of people use this expression when they don't actually have a good reason to cancel.
0: Oh yeah.
1: Yeah.
0: 근데 이거는 like I almost canceled.
1: Mm-hmm.
0: 근데 이거는 조금 not to the person you made the you know like the promise or like you know with,
1: mm-hmm.
0: but rather 이건 혼자 생각 or to other people. 왜냐면 이거 약속 같이 만든 사람한테. 아, 나 못 올 뻔했어 because I almost canceled because I didn't want to come.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긴 하네요. Right. We've all been there, right?
0: 맞습니다.
1: Yes.
0: 네. So, I know what this means. It's not I canceled. 뭐 취소했다가 뭐 아니 이게 아니라 I thought about canceling.
1: Mm-hmm.
0: 취소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느낌이잖아요.
1: Mm-hmm.
0: Right? So, I guess 뭐 I almost canceled. But I'm glad I came. 그렇죠? 이때도 하죠. 취소할 뻔했는데 오길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Or 뭐 솔직히 뭐 오늘 아침에도 취소할 뻔했어. Honestly, I almost canceled this morning.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almost didn't come. 친한 친구 사이에 저는 써본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I wasn't sure if I was
0: sure
1: going to.
0: 친구?
1: 그 친구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And I nearly canceled. 비슷한 표현으로 네. nearly, almost랑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뭐 친구가 약속 장 뭐지 그 뭐 장소에 나타나면 well, if you do meet up, 뭐 이렇게 뭐 취소할 뻔했지. 뭐 you almost canceled, didn't you? Right?

0: 이렇게 yeah. 좀 장난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just for fun,
1: right.
0: in jest. 좋아요. 자, 그러면 I almost canceled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Oh, you made it. 왔네.
0: Ah, Minji, you know me. How about I barely came? I almost canceled. 취소할 뻔했어.
2: Why?
0: I didn't want to talk to anybody. 알잖아.
2: Then why are you here?
0: Because, honestly, you scare me more than people do. 무서운 지지배는 너 말이야. 그런 친구들 있죠. 너무 나한테 취소하면 좀 혼날까 봐. 무조건 가는 거. 네. 네,
1: 저희 혹시... 학생들이 늦지 않고 옵니다. 저희 항상요.
0: 네. 네. 우리 지우지윤도 OMG so helpful라고 하네요. 부산 영어 방송 너무 재밌네요. 이런 문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저희들
1: 감사합니다.
0: 확실히 에너지를 줍니다. 네. 근데 이런 문자 말고 아까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분이 있어요. I'm not human님. 민수 삼촌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거 칭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감사합니다. So, I almost canceled.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not feeling social today. 오늘은 사람 만날 기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social이라는 단어는요. 사교적인이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m not feeling social today, they mean they don't really feel like talking, hanging out, or mm-hmm. being around people.
0: Yeah.
1: And it doesn't mean you're angry or upset. Sometimes you just want a little quiet time to yourself.
0: Yeah.
1: 이럴 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And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because it sounds honest
0: yeah.
1: without, you know, like sounding rude.
0: Right. Because it's not I don't like people.
1: I don't want to see you.
0: 속마음일 수도 있는데. 속마음 그럴 수도 있는데. I don't like people. I don't like you. Right? 같이 속마음일 수 있는데.
1: Uh-huh.
0: Right? You could feel that way on the inside, but at the same time, 그냥 오늘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Like,
1: right.
0: I just want some alone time by
1: right.
0: myself. 그래서, sorry, I'm not feeling social today. 미안,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어. 좀 사회생활은 좀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I think, like you said, it's being honest.
1: Mm-hmm.
0: And people will understand, I
1: right.
0: think. 네.
1: And you'll hear this a lot after a busy week. 자,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right? People just need a break from like conversations, notifications, and socializing.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I need some me tim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I'm keeping to myself today.
0: 아,
1: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0: right.
1: 많이 쓰시죠?
0: 네, I'm keeping to myself.
1: Yeah.
0: It's just me. Today,
1: and
0: right?
1: I'm staying in tonight.
0: Staying in. 어디 안 나가고. 맞아요. 그러면 친구가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I'm not feeling social today.
1: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So yeah, it's kind of like a good excuse. It tells people, you know, you're being honest about
1: right.
0: how you feel, right? Mm-hmm. Letting people know that maybe you don't want to be too active today, right?
1: right?
0: 좋아요. 자, 그러면 I'm not feeling social today. 이 표현을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 민수나, do you want to come out with us tonight?
0: Minju, honestly, I'm not feeling social today.
2: Everything okay?
0: Oh, yeah, I'm fine. 괜찮아.
2: What's the plan?
0: Avoiding people professionally. 나 그거 잘하잖아.
1: Minsu이 아니라 그냥 민수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저예요. 네, 저거 우리 너튜브에 우리 모나미 일플로어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비라도 내려줘. 아, 나가기 싫어. 누가 캔슬 해줘라.
1: 맞아요.
0: 이 마음 진짜
1: 갑자기 배가
0: 됩니다.
1: 아픈 것 같고.
0: 네. 아 근데 you know if you get sick, you're the reason things something gets canceled. But if somebody else does it, like I said, 약속 준비 다 했는데 제발 딱 나가기 싫어. 전화만 줘라, 문자만 줘라. 딱 오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떡해. 어떻게 나 준비 다 됐는데 그냥 막 옷 벗고 막 있으면서 잡옷 다시 갈아입고 it's okay 뭐 할 수 없지 라고 하는데 totally understand. Totally
1: yeah.
0: understand.
1: 민수 친구분들 보고 계신가요?
0: like you said 친구 없어야죠.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Can we take a rain check?
0: 이거 많이 쓰죠.
1: 그죠. 다음으로 미룰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하자라는 표현인데 이 원래 야구 경기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요.
0: 네.
1: If a game was canceled because of rain, people would get a ticket to, right?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0: 그렇죠.
1: 티켓을 받아서.

0: Right? Mm-hmm. Because the game is canceled due right. to the rain. Because mm-hmm. a rain check 을 받으면 이걸로 다음 경기로 right. 뭐 인정해 준다. Mm.
1: Mm-hmm. So this is can we take a rain check means can we do this another time?
0: Mm.
1: 굉장히 friendly한 방법으로 right? Mm-hmm. 이제 바꾸는 거죠.
0: Oh okay. yeah. 맞아요. So can we take a rain check? 왜냐면 이건 예를 들어 누가 뭘 초대했는데 뭐 완전 그냥 no. 싫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mm-hmm. 오늘 말고 어 나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은 안 돼. Mm. 예를 그때 안 돼. Mm-hmm. Right? So you could say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뭐 방금 그거 너 나를 초대해 준 거 뭐 그 이벤트 아 그때는 안 되는데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그거 다음에 해도 될까? Mm-hmm.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1: Right. Mm-hmm. And what I love about this expression is that it keeps the door open. Mm. You know, you're not saying no. Mm-hmm. You're saying let's do it another time.
0: Oh yeah.
1: 그래서 이 take a rain check은 일단 뭐 maybe next time보다는 mm-hmm. 뭔가 다음번에 하자는 얘기를 의도를 하고 있으니까 mm-hmm.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Exactly. So if somebody says, you know, mm-hmm. or asks, can I take a rain check? Don't be offended. 기분 yeah. 뭐 나빠할 필요 없어요.
1: Mm-hmm.
0: 이분이 그냥 뭐 어, 같이 하고 싶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but 그때는 시간이어서 오늘 mm-hmm. 안 돼서 그때 시간이 안 돼서 mm-hmm. right? They still want to hang out with you, do something with you, just not today.
1: Not today.
0: 그걸 표현한 겁니다. So, can we take a rain check? 이 표현은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Are you still coming tonight?
0: I mean, too. About that.
1: Why do I suddenly hate those two words?
0: I mean, can we take a rain check?
1: Again? At this point, I'm starting to think you don't like us.
0: 아니야, that's not true.
1: 그럼 왜?
0: I like my house more. 이해해줘 좀. Big thank you to Minju-san for this week's segment. Well, listeners, time to wrap it up. Enjoy.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by 악동 musician,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Want to be a friend of BEFM, Busan Yonghap Bangsong? You can chat with BE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onghap Bangs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9:00